0: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튜브 방송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세요. 자, 5월이 장미의 계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꽃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죠.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 수목원과 임실 N장미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도외에서는요, 세계 장미축제가 이번 주부터 전남 곡성에서 열리네요. 약 1,004종류의 화려한 장미가 한 곳에서 만나는 국내 유일의 세계 장미축제입니다. 특히 남원과 가까워서요, 광활루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고 또 남원 추어탕의 진한 국물을 풍미해보는 것도 추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 소식으로 구청과 김천 상무의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프로야구 소식에서도 두산과 주중경기 그리고 삼성과의 주말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북 현대가 주중에 두 번 경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부천과 김천 상무의 경기, 변함없이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두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지금 전주대학교에 출근하신 거죠?
1: 네, 학교에 있습니다.
0: 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설도 해주시고 또 이제 교수로서 또 제자들도 강의하시는 시간이 임박해져 있어서. 자, 아무튼 한 25분간 정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 네네. 네네.
0: 먼저 그 부천과의 경기 내용부터 좀 총평을 하고 들어갈까요?
1: 그때 전북현대 입장 그리고 전북현대의 팬들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고요.
0: 네.
1: 경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0: 네.
1: 사실 이날 전북이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아마 지금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 전에 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0: 네.
1: 하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0: 네네네. 특히 이제 11대 10, 이 숫자가 거의 뭐 88분 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선수 출전 구성도 당시에 어땠습니까?
1: 사실 이제 전북이 리그를 더하면서 부상 선수들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지금 그날 특히 보면은 중앙의 그 센터백 자원의 김하진 선수 또 측면의 이상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수비전에 들어와 있고요. 수비진에.
0: 네.
1: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0: 네.
1: 아무튼 뭐 전북이 이날 뭐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의 명확성과 방향을 전혀 보여줬던 그런 선수의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특히 이상명 선수나 김하준 선수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기 어때요? 잘 호흡이 맞고 있죠?
1: 그럼요. 뭐 그날 부천 경기는 호흡을 얘기하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0: 네네.
1: 워낙 뭐 일방적인 경기가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적 우위 상황에서의 수비의 능력들을 평가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0: 네.
1: 우리가 줄곧 계속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1: 뭐 특별함이 없이 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경험했다라는 측면으로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 전반전 시작 2분 만에 주심의 레드카드로 퇴장한 선수가 부천 FC에서 나오면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K리그나 뭐 여타의 프로리그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근데 선수들의 몸싸움 과정 속에서 팔이 상대 얼굴을 가격하는 것들은 지금 강력하게 퇴장 조치를 하는데
0: 네.
1: 그날 그 바사니가 2분 시작하고 2분이나 됐나요? 2분도 안 된 상황 같은데
0: 네.
1: 이승우 선수하고 이게 경합 상황에서 팔꿈치로 이승우 선수 얼굴을 가격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VR에서에 대한 심판에 대한 판정들은 퇴장 정도
0: 네.
1: 만들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숙적 우위 상황을 약 100분 가까이 가져가거든요.
0: 그렇죠.
1: 우리가 초과 시간까지.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전북이 사실 득점을 하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경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네. 경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1: 네네.
0: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K리그 역대 최단 시간 퇴장 2위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네. 자 이번에 이제 그 전반과 후반에 양 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 뭐 너무 시작 아주 이른 시간에 수적 우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북이
0: 네.
1: 골 점유율을 막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0: 네.
1: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전북이 우리가 리그 초반에도 부천의 밀집 수비에 당했던
0: 그렇죠.
1: 것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0: 네.
1: 3대1로 리그 초반 첫 경기에.
0: 네.
1: 그것도 연상하게끔 만드는 수비적인 단단함을 부천이 보였고요.
0: 네.
1: 이 상황 속에서 뭐 이승우 선수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 공격 자원들의 슈팅들이 있었지만 그날 또 골키퍼 역시도 또 대단한 선방이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네, 전북이 이게 정말 득점을 하는 것이 없어서 아쉬웠지 정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단정짓기도 어려운 그런 부천의 골키퍼의 어떤 선방 능력을 보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후반전에 이제 그 이영재, 김승섭을 투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이제 당겼고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티아고의 헤드골이 터졌으나 업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이게 좀 뭔데 아쉬워요 이 경기 이 내용이.
1: 그렇죠. 뭐 상대인이 티아고가 골 취소가 됐던 것들은 사실 아쉽죠. 또 이영재가 그때 또 왼쪽에서 굉장히 크로스를 또 잘 올렸었고요.
0: 네네.
1: 티아고가 높은 타점 헤더에 골망을 흔들었지만 티아고의 이 상대보다 어깨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판정에 의해서 지금 취소됐는데 매우 안타깝죠. 이런
0: 네네.
1: 상황으로 보여요.
0: 네네. 뭐 어느 방송사의 캐스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런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지만은 너무 아쉬웠던
1: 네네.
0: 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티아고의 헤더도 정말 참 일품이었어요. 그
1: 네네.
0: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볼 점유율이나 슈팅이나 유효 슈팅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경기 내용으로 봐서는. 자 그렇다면은 그 수비를 이제 부천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장신 선수를 기용을 해서 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작전이었는데 저는 좀 더 중앙 돌파를 더 좀 하면서 섞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1: 사실 전북이 지금 최근 보여주는 그 공격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0: 네.
1: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부천뿐만 아니라 여타의 팀들이 대부분 밀집 수비 형태를 갖추거든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북이 어떻게 이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0: 네.
1: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북이 양쪽 측면에 있는 그 스피드한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를 인피치로 끌고 들어와서 즉 그 인사이드 안에 가운데로 들어와서에 대한 볼 프로그레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0: 네.
1: 거기 유연성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프패스 그 이후에 넘어가는 침투에 대한 특히 전북에 있는 공격 자원, 미들 자원들이 좀 더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득점을 더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전북 선수들이.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한 그 팀을 만나게 되면 득점에 그렇게 아쉬움을 자꾸 보이면서 지금 현재 승수를 쌓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죠.
0: 네네.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를 출정 시키는 것은 중앙 공격을 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승우 선수 하나의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1: 전체적인 네. 선수의 경기적 포지션 트레이닝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전북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요즘 프로축구를 보면은 골키퍼 싸움인 것 같아요. 마침 보면 골키퍼들이 네. 선방을 잘하는 팀들은 이기는데 아주 그냥 양팀 전북 현대도 그렇고 부천의 김형근 골키퍼 이 슈퍼 세이브가 말이죠. 정말 네. 저 그날 저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아 정말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막아내니까. 근데 혹시 이 김형근 골키퍼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1: 뭐 김형근 선수가 뭐 사실은 저희도 전북 선수들의 몰입돼 있지 뭐 여타의 선수한테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제가 K리그 지금 그 TSG를 지금 4년째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슈퍼 세이브는.
0: 네.
1: 그래서 아 정말 특징적이었고 부천의 승점을 가져오는 그런 선수를 넘어서 정말 3, 4년 만에 한 번 보는 그런 인생. 게임을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전북은 그 인생 경기에 득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후반 막판에 티아고의 슈팅을 부천의 김영근 골키퍼가 쳐냈고 이것을 또 이승우가 재차 밀어넣어서 많은 관중들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근 골키퍼가 또 팔을 뻗어가지고 득한 골을 막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골키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네. 네.
0: 후반 이제 30분에 모타까지 투입하는 작전을 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1: 사실 아무리 상대가 숫자가 적고 하나가 적고 또 우리가 숫자가 많고 뭐 그 키 큰 선수를 두 명을 세워서 뭐 스윙타워를 한다라고 해도
0: 네.
1: 결국은 이 공간을 흐트러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상대를.
0: 그렇죠. 네네.
1: 흐트러내는 데는 물론 결정적으로 헤더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 선수를 더 많은 선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내고 또 상대의 공간을 창출하고 포지션으로 자꾸 변화를 주면서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더 우선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1: 물론 이게 또 성공했다면 네. 못다가 들어와서 성공을 했다면 또 트윈타워에 대한 이슈가 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상대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0: 네네. 그 이승우 선수가 K리그 4월에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네.
0: 네네. 그게 이제 지난 4월 4일에 울산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40여 미터를 드리블로 돌파하면서 골 에리어 지역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는데 기억나시죠?
1: 아, 저도 그날 경기를 가서 직접 직관을 했었습니다.
0: 네네네. 네. 이거 이달의 골을 선정됐는데 아마 충분히 골 이달의 골이 되는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1: 그럼요. 사실 이승우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 그리고 네. 그런 그 기술적 능력.
0: 네.
1: 또 그게 현대가 매치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라이벌 매치에서 그 골을 통해서 전북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0: 네.
1: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북의 팬들한테 기억으로 아주 오랫동안 남을 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피와 부상 100만원을 받았고 자 이제 이번에는 김천 상무 어제 경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렵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막판에 그냥 말로 초읽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총평을 부탁합니다.
1: 사실 또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고 가느냐, 비기고 가느냐, 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 달간의 팀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전북은 여기에 또 이벤트까지 추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중이 또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0: 네,
1: 경기였고 네.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북은 최선에 대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전에 말씀드린 부천과의 비슷한 양상을 또 맞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티아고가 마지막에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다는 것. 특히 이 1대0의 승리가 6경기 중에서 최근에 타순 임으로 패가 없이 좋은 흐름으로 쉽게 들어갔다는 것은 전북이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쉽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만일 무승부가 돼가지고 3승 3무승부가 됐더라면 선수들도 그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에 아마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그 한 골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한테도 그렇고 네네. 승리한테도 그렇고요. 네네. 매우 큰 일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네. 자,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은 계속해서 김하준 선수가 나왔는데 조이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부상인가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1: 아, 뭐 저도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까지
0: 네네, 그러셨죠.
1: 네네.
0: 아마 경고 누적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김하준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도 경기도 아주 뭐 한두 번의 좀 실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경기를 잘 풀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김병빈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 계속 나오는군요.
1: 네네네. 부산에서 복귀를 했고요. 네. 또 뭐, 그날 보니까 김하준 선수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네. 충분히 자기 몫을 다해준 그런 중앙수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네네.
1: 뭐, 좌우에 뭐, 김태현 선수나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적인 측면을 잘 만들어줬고, 아시겠지만 이승우 선수가 계속 지금 왼쪽에 선발로 지금 출전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경기를
0: 알겠습니다.
1: 네,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전후반 양 팀 간의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볼까요? 생각이 되는데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0: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부천의 골키퍼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송범근 골키퍼는 뭐다 국민들이 아는 골키퍼이고, 이 백종범 골키퍼 김천에 말이죠. 아, 대단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1: 네, 아, 그럼요. 뭐, 저희 골키퍼들이 그런 세이빙 능력들이 되게 좋은데,
0: 네.
1: 옛날도 뭐 보니까 백종범 선수 역시도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후반전에 보면은 이제 전북 선수들이 이제 선수 교체가 좀 있었어요. 오르단과 이승우를 빼고 감보아와 김승섭을 접어넣고 이동준을 빼고 티아고를 투입했어요. 이
1: 네.
0: 티아고의 타임, 선수 교체 타임이 참 좋았다고 보는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내용.
1: 나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티아고가 거기에 경쟁 감독에 대한 믿음에 부응을 했고 또 3만 관중들을 흥분시켰던 그런 결정을 지었던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북이 그런 특별한 흐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들을 후반에는. 근데 이제 그 아쉬움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티아고가 전술적 변화 또그 이후에 대한 득점까지 만들면서 결국 이 답답했던 흐름을 깨고 승리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굉장히 전북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그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후반 추가 시간 6분을 주었거든요. 근데
1: 네네네.
0: 거의 제가 정확한 시계가 6분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득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결승골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아, 세상 저렇게 멋지게 그리고 인셉으로 저렇게 슈팅을 때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승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사실 뭐
0: 너무
1: 거의
0: 좋았어요.
1: 이제 끝났다고 봤죠. 거의
0: 그러니까요.
1: 시간은 뭐다 끝났는데 왼쪽에서 이영재 선수에 대한 크로스 그리고 흘러나온 볼을 감보아가 오른발로 강하게
0: 그러니까요.
1: 들어간 결국 문전 앞에 세도하고 있었던 티아고 발 앞에 떨어지고 티아고가 침착하게 인사이드를 밀어넣으면서 정말 이 오랜 시간에 그 득점을 갈구했던 전북한테는 정말 대단한 그런 득점으로 승리를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0: 자, 그런데 이제 그 득점이 되지 않은 아주 아쉬운 수술을 보면 사실은 모따에게 기회가 두 번에 완전 찬스가 왔었잖아요. 전반
1: 네네네.
0: 36분,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김진규의 정교한 올린 크로스, 모따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강렬한 헤더를 했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가 잘했고. 그
1: 네네.
0: 이동준 선수가 전방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드리블, 패스, 그 다음에 모따가 슛을 때렸는데, 아, 그 장면 너무 아쉬워요, 그 장면이.
1: 사실 뭐 저는 두 개로 봤어요. 이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이동준 선수가 그거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못다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못다의 시도 나쁘진 않았는데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각도상으로도 그랬고 근데 또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백종원 선수의 또 몸에 맞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0: 그러니까요.
1: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 아무튼 골키퍼는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부분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백종범 골키퍼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상대편 골키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라운드 경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1: 네.
0: 좀더 있어야 전반 길이가 끝나는 건데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15번의 경기 이제 쭉 보셨잖아요, 저희가.
1: 네.
0: 어떻습니까?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15라운드까지 7승 5무 3패를 했거든요.
1: 사실 전북이 그 15라운드를 끝난 이후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리그 초반에 수비적 불안이 있었고요. 그 수비적 불안을 조희재가 합류하면서 경고함을 만들면서도 3연승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갔고, 그 이후에 뭐 다소의 공격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북이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하지 않고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북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 이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전북이 보여줬던 그런 공격에서의 조금의 답답한 부분들을 이번에 휴식기에 잘 만들어서 전경인 감독이 다시 리그에 복귀를 하는 7월에 되면은 충분히 전북이 다시 한번 또 우승을 할수 있는

0: 기술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15라운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쭉 관전을 해보면서 15번의 경기 중에서 한 무승부 두 경기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는 그런 미련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0: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1: 그렇죠. 어제 만일 김천 상무에게 무승부를 끝났다면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반 이제 15라운드 끝나고 서울이 32점, 울산이 26점 승점으로 전북이 26점인데 울산과 전북과의 차이는 골득실 차로 2, 3등이 된것 같아요.
0: 네, 뭐 득실 하나가 좀 부족하죠. 전북이
1: 그렇죠.
0: 실점은 전북이 더 훨씬 적은 실점을 했지만 득점이 울산이 앞섰기 때문에
1: 네.
0: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서울하고의 그두 경기 6점 차는 분명히 전북이 이 격차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15라운드 동안 고생하셨고 잠시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저희가 방송 내용이 있으면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자, 그 외에 이제 전북연대 소식을 좀 한두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연대 어제 경기에서 최근에 공개된 블랙앤골드 유니폼 아주 그 무게가 있으면서 괜찮은 그런 유니폼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강렬한 블랙 컬러와 골드 포인트가 적용된 새로운 유니폼이 또 관심을 갖게 될것 같고 녹색 유니폼에서 바로 이런 블랙 컬러로 바꾸지 않을까 온 이제 축구장이 말이죠. 그다음에 어제 김천 상무와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가수 잔나비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한 30분 후에 공연이 시작됐는데 3만 1,417명 정확히 입장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열광하는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연대는 이제 프로축구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공연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전북연대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물론 잔나비의 섭외도 하셨고 무대 연출, 조명, 음향, 큰 경기장에서 완전히 100% 만족은 못 시키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공연 계속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의 그 가정의 날을 맞아 가지고 어린이 화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북연대는 지난 8일에 마스코트인 나이티와 서치와 함께 전북대병원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지고 병동 곳곳을 돌면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프로야구 소식부터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프로 야구 소식. 전주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신데 완주 유소년 야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명칭 그대로 전주
1: 전북 유소년 야구단 안에 네. 완주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0: 아, 네. 포함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컨디션 좋아지셨습니까? 자, 이번 이제 두산 3연전 2승 1패, 네. 삼성 3연전 2승 1패로 4승 2패로 지난주는 좋았습니다. 시즌 성적으로서는 21승 1무 21패, 승률 5할입니다. 그리고 네. 리그 순위 단독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지난 6경기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두산과 1차전 경기에서 이 선발 투수로 아담 올러가 이제 남았는데요.
1: 네네.
0: 1대5로 패했단 말이에요. 왜 또 이거 아담 올러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네, 요새 아담 올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 가장 패배 요인은 결국 흐름을 가져왔을 때 추가점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초반에는 분명히 기아 쪽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 네.
1: 선취점도 만들었고 선발 올로도 안정적으로 버텨줬고요.
0: 네.
1: 득점권에서 상대를 더 압박할 추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야구는 흐름 스포츠이거든요. 잡았을 때 벌리지 못하면 결국 상대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결정적인 장면이 그 6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6회 박준순 박준순에게 허용한 3점 홈런이 가장 치명적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팽팽한 경기였는데 한 번의 실투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두산 쪽으로 넘겨졌었습니다.
0: 네.
1: 또 후반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아도 찬스는 있었지만 해결이 잘 안 됐고 반대로 두산은 필요한 순간 장타와 집중차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기회를 점수로 연결한 팀과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야, 기회를 점수로 연결하는 팀.
1: 네네.
0: 이것은 이제 두산이었고
1: 네.
0: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
1: 그렇죠.
0: 이 기아다.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문장은 어디서
1: 네.
0: 본인이 만드신 거죠?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자,
1: 감사합니다.
0: 이날 경기 패배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1: 초반 리드오프 박재현 선수의 활력으로 선취첩을 뽑아내긴 했지만요.
0: 네.
1: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기아가 1회 선취점을 올린 후에 2사 만루 그리고 4회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었는데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러면 이런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특히 1차전 경기는 초반에 상대를 흔들어 놔야 되는데요.
0: 그렇죠.
1: 기아는 찬스를 만들고도 결정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 반대로 두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네, 네, 맞습니다. 기아가 초반 흐름을 놓친 사이 두산은 승부처에서 홈런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었고요. 결국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말씀 하셨네.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기는 거다.
1: 그렇죠. 살려야죠.
0: 이거 어록으로 제가 한번 쭉 해서 보관해 볼게요. 자, 이날 경기 1회 말 박재현 선수가 주루 플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기아가 만든 선취점의 시작 자체가 박재현의 과감한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0대 2의 볼 카운트 노스트라이크 투볼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상대 우익수 송구 실책 순간 바로 2루까지 파고들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은 아무 선수나 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0: 네네네. 결국 그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1: 네네네.
0: 네.
1: 박재현이 2루까지 들어간 덕분에 이후 희생펀트 하나로 3루에 갈 수 있었고
0: 네.
1: 김선빈의 적시타 때 바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만약 1루에만 머물렀다면 득점 확률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결국 빠른 판단과 공격적인 주루 하나가 선취점으로 연결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날도 2타수 2안타 3출루를 기록하면서 박재현 선수는 리드오프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자, 두산 2차전 경기를 보죠.
1: 네네.
0: 기아가 홈런 3방으로 두산을 9대3으로 이겼는데 2연패에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기아의 그 공격력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먼저 두산이 1회 초 박준순의 솔로홈으로 선취점을 내줬지만 네. 기아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0: 네.
1: 2회 말 김태군이 좌월 솔로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0: 네.
1: 그리고 3회가 사실상 승부처였습니다.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좌월 3점 홈런을 폭발시키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고
0: 네.
1: 기아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어 4회 말에는 김규성이 희생플레이로 추가점을 만들면서 5대1까지 달아나면서 상대 마운드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0: 네.
1: 두산도 5회 초 윤준호의 솔로홈런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기아는 곧바로 6회 말 나성범의 솔로홈런으로 응수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결국 기아는 장타력에서 우위를 보였고 경기 후반 8회 말에도 3점을 추가하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홈런포와 집중력이 살아난 전형적인 기아다운 공격의 공격 흐름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바로 이제 기아의 노장 이 양현종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오면서 3승을 챙겼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투구 내용을 좀 한번 분석해
1: 보시죠. 네, 이날 양현종 선수가 정말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5이닝 동안 82구를 던지면서 3피안타 2실점으로 막아냈고
0: 네.
1: 2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타선의 역할을 타선이 역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부분이 컸습니다.
0: 네.
1: 결국 시즌 3승째를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타선과 불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타선에서는 총 9안타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살아났었고요.
0: 네.
1: 특히 로드리게스와 김오령, 김태군이 나란히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을 이끌었었습니다. 여기에 김태균의 홈런, 노드리게스의 3점 홈런처럼 필요한 순간 장타까지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불펜도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양현종 이후 조상우, 김범수, 정혜영, 이영범이 차례로 올라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 로드리게스가 이날도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는 8안타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5개 홈런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페이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0: 그렇죠.
1: 예, 8경기에서 8안타를 기록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홈런이 무려 5개였습니다.
0: 그렇죠.
1: 예, 3런 홈런 2개 그리고 투런 홈런 1개 솔로 홈런 2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홈런의 무게감입니다.
0: 네.
1: 단순히 숫자만 쌓는 홈런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거나 승부를 가져오는 순간마다 장타가 터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아델린은 8경기 만에 13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네. 감독님,
1: 네네.
0: 많은 단어의 말씀을 남겼는데 감독님이 너무 빨라요, 말씀. 천천히 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시간은 많은데 빨리 오시면 뭐죠? 틀린다, 아웃이다. 천천히 하시죠.
1: 네.
0: 네.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네.
0: 자, 두산과의 3차전. 두산과의 3차전 경기에서 이제 5대 3으로 두산을 잡으면서 위닝 시리즈로 이제 마무리가 됐단
1: 네네.
0: 말이에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말씀해 주시죠.
1: 네, 기아는 초반 먼저 점수를 내주고도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실책이 나온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예, 실책 선발 황동화가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이끌어주면서 경기 중심을 잡아줬고요.
0: 네.
1: 타선에서는 김오령과 김태군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후반 불펜까지 흔들림 없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공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저는요 중계 방송이나 이제 하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투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1: 황동화 선수.
0: 이야, 네. 이 투구 내용 참 괜찮았어요.
1: 네. 네. 요즘은 이제는 단순한 대체 선발이 아니죠. 네, 계산이 서는 선발 자원이라는 걸 다시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네. 네. 6이닝 동안 3실점을 이었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0: 네.
1: 양의지에게 홈런 두 방을 맞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네 번의 선발 중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기아가 양현종, 이의리의 기복 속에서 국내 선발 안정감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황동화가 그 공백을 메워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마운드에서는 거의 신형 엔진처럼 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마운드에서 거의 신형 엔진이다.
1: 네.
0: 알겠어요. 황동화의 이름이네. 또 하나. 좋아요. 자, 그런데 불펜 운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황동화가 7회 양의지에게 홈런을 맞자마자 바로 정혜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0: 네.
1: 판단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0: 네.
1: 흐름이 넘어가기 전에 벤치를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정혜영이 2기를 막아냈고 이후에 김범수와 성영탁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깔끔을 했죠. 특히 성영탁은 오랜만에 세이브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필승적으로 컨디션 회복이라는 수확도 함께 얻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이 황동화 선수가 살아나고 또 정의영 선수가 마무리해서 3분의 2 지점에 나오는 그런 네네. 선수 불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여요. 이제 투수들이 서서히 살아야 되나거든.
1: 그렇죠.
0: 양현종 이 저 국내 선수 큰형님이 잘해주니까
1: 네.
0: 좋아요 저도. 자,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1: 이때 EMR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예. 노트에서 끌려가던 상황에서 김호령이 2루타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요.
0: 네.
1: 김태군이 적시타 이후에 두산 수비 실책이 겹치면서 단숨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EMR 박재현 타석 장면이 결정적이었는데
0: 네.
1: 단순한 평범한 타구가 아니라 강하게 맞는 땅볼 타구였거든요.
0: 네.
1: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을 밟았죠. 기록상 실책이었지만 타구 압박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고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요즘 기아는 박재현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의 이름이 뉴스나 일반 기사에서 네. 다 사라졌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김호령이 또 가끔 한 번씩 고개를
1: 네, 내면 네, 맞습니다.
0: 나 여기 선배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나도 잘한다.
1: 예. 예. 이날 경기에 숨은 MVP라고 봐도 될 그렇죠. 정도입니다.
0: 예,
1: 2루타 적시 3루타의 수비와 주루까지 모두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0: 예,
1: 특히 3회 말 추가점 장면에서는 3루타는 상대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한 방이었거든요.
0: 네.
1: 최근 기아의 외야는 박재현의 성장과 함께 김호령의 경험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0: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아가 두산과의 경기에서 타순의 변화를 가졌어요.
1: 네네. 핵심은 김도영을 더 위협적인 타자로 활용하기 위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기존에는 김도영이 4번에 배치되면서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정면으로 받았거든요.
0: 네.
1: 이번에는 3번으로 한 칸 앞당기고 아데들린을 4번으로 배치하면서 공격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들어갔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면 김도영을 4번이 아닌 3번으로 배치한 이제 뭐 이유가
1: 네네.
0: 짧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 김도영은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주루와 장타를 모두 갖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4번에 묶어두기보다는 3번에서 더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게 공격적인 효율이 더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장타력과 기동력을 함께 가진 타자들은 상위 타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현 역시 타석수를 늘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서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아의 대표 선수이면서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간혹 들어와가지고 양념을 쳐줬고
1: 네네.
0: 그런데 요즘은 김도영 선수보다는 이 박재현의 새내기 19살
1: 그렇죠
0: 우리나라로 20살이죠
1: 그렇죠 20살이죠
0: 네네. 이 갓난 막 들어온 새내기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 선수도 경기해야 돼요. 잘 됐어요. 경쟁자 하나 생겨서.
1: 오늘 기사 보니까 기철에 이제 이용규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용규인 줄 알았는데 이종범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맞아. 아, 좋은 비유였네요. 네. 네. 자, 결국 로드리게스의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타순 변화의 핵심은 퍼즐이 바로 아레들린인데요.
0: 네.
1: 기아는 그동안 김도영 뒤를 받쳐줄 확실한 장타 카드가 부족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데들린이 합류하면서 홈런 생산력을 높여주었죠.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김도영만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김도영 뒤에 보디가드가 하나 생긴 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주 좋아요. 박자가 잘 맞아요. 자, 실제 경기에서도 효과가 많죠.
1: 네, 완벽하게 폭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흐름 자체는 훨씬 자연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김선빈이 출루하고 3번 김동희 중심을 흔들고 4번 아레들린이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0: 네.
1: 실제로 김선빈은 3안타, 아레들린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상위 타선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면 김동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겠어요?
1: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김도영만 막자 식의 승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뒤에 장타력이 있는 아데들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김도영과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김도영이 자신이 타격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과 이렇게 해서 이제 2승 1패를 기록하고
1: 네네.
0: 자, 이제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리무진 타고. 그래서 이제 삼성과 1차전 경기 첫 경기를 잡아내는 승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1: 네, 기아는 삼성과 1차전 경기에서 경기 내내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0: 네.
1: 이에 박산중과 김태곤의 적시타로 먼저 분위기를 잡았었고요. 삼성 추격에도 다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주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집중력이었는데 9회 박재현의 역전 트럼프 이 한 방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놨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4로 뒤진 상황을 5대4로 역전시키는 말이죠.
1: 그렇죠.
0: 네, 역전에 역전을 계속했던 거예요. 네. 네.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주게 하는 TV를
1: 기아 보면서, 팬들은 뭐 난리 났겠죠.
0: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손에 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임스 네일이 투구 내용이 다른 날에 비해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내일은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라기보다는 버텨주는 에이스 역할을 해준 경기였다.
0: 버텨주는 에이스 역할이다.
1: 네네. 삼성 타선을 상대로 큰 이기 없이 경기 흐름을 관리를 했고요. 기아가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최근 기아는 기아가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발진들이 최소한의 계산이 되는 야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0: 5회까지.
1: 5회, 예.
0: 근데 5회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1: 그렇죠.
0: 그거 못 올리면 다음 해 연봉 깎여요.
1: 네.
0: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 그 5회 이내 끝나면 중간 투수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1: 그렇죠.
0: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경기 흐름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있죠.
1: 네, 8화의 말이었습니다.
0: 네. 네.
1: 기아가 마무리 성형탁을 조기 투입했지만 삼성의 박순규의 적시타와 전병우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죠.
0: 네. 네.
1: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 특유의 분위기까지 살아나면서 흐름이 그때 당시 완전히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3대4로 뒤집힌 상황에서
1: 네네.
0: 다시 5대4로 재역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1: 결국 한 방의 힘이었죠.
0: 그렇죠.
1: 네네. 9회 초 김태군의 2루타로 만든 기회에서 박재현이 김재현을 상대로 우월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최근 박재현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박재현의 그 당시의 스윙을 보면 야, 이건
1: 스윙 스피드가 뭐 장난 아닌데요.
0: 예. 크리테신 뭐 힘을 흔히 말하는 생 힘을 쓴 게 아니고
1: 그렇죠. 예.
0: 스윙의 그 예. 속도.
1: 네,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면서 이런 인재가 원래 이런 실력 선수가 아니었다면서요.
1: 예, 8푼 정도 작년에?
0: 예.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1: 예, 예. 작년에 8푼 정도밖에 안 된 선수였는데
0: 2군에서는 제법 좀 했다면서요.
1: 예. 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동계 시즌 때 그 웨이트도 많이 하고 스윙도 많이 교정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수비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맞습니다. 9회 말 2사 1, 2루. 김원건의 타구가 제대로 맞았거든요.
0: 네.
1: 하지만 우익수 박정우가 펜스 뒤로 몸을 던졌죠.
0: 네.
1: 그 공을 잡아내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0: 네.
1: 결국 이런 허스 플레이 하나가 팀 분위기와 연승 흐름까지 살리는 장면이 된 거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승리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1: 단순한 1승의 가치가 있는 경기였다.
0: 네.
1: 기아는 3연승과 함께 시즌 승률 5할, 20승 20패 1무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5위 자리도 지켜냈었습니다.
0: 네. 네,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최근 그 기아가 선발은 버텨주고 있고
0: 네.
1: 중심 타석에는 해결을 하고 있고
0: 네.
1: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바꾸는 구조로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한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역시 9회 초 박지한의 역전 투런 홈런이었죠.
0: 네.
1: 예, 이범호 감독도 경기 후 가장 먼저
0: 네.
1: 그 장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0: 네.
1: 8회 말 역전을 허용한 뒤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0: 네.
1: 박재현이 결정적인 역전 투런 홈런을 쳐주면서 값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아까 패스 말씀드렸듯이
1: 네네.
0: 박재현 선수가 원래 홈런 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박재현은 원래 장타형 타자가 아니라 컨택 주루가 컨택과 주루가 장점인 선수였는데 인천고 시절 3년 동안 홈런이 단 한 개였고
0: 네.
1: 프로 데뷔 첫 해인 1군에서도 지난해 1군에서도 홈런이 없었습니다.
0: 네.
1: 퓨처스 리그에서도 3홈런에 그쳤던 선수인데 올해는 벌써 시즌 7호 홈런입니다. 이때까지.
0: 그렇죠.
1: 지금은 김도영 다음으로 팀 내 홈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0: 네네. 박재현 선수의 자랑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치죠.
1: 네네. 네.
0: 또 2차전, 3차전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네.
0: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재현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할 것 같아요.
1: 예, 요즘
0: 기아 타이거즈 방송하면서
1: 네.
0: 박재현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 2차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네.
0: 2차전에서 2대5로 패하면서 3연승 흐름이 이제 끊어졌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1: 네, 전체적으로는 팽팽한 흐름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6회 초까지 2대2 균형이 이어질 만큼 어느 팀으로 분위기가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접전이었거든요.
0: 네.
1: 선발 이의리가 이기 속에서 버텨줬고
0: 네.
1: 박재현의 투런 홈런으로 기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승부는 6회 말 갈렸습니다.
0: 네.
1: 삼성의 투런 홈런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고
0: 네.
1: 접전 흐름 속에서 나온 장타였던 만큼 기아는 기아 입장에서는 체감상 충격이 더 컸거든요.
0: 네.
1: 여기에 경기 후반 이영범이 사사구를 4개를 허용하면서 흔들렸었고요.
0: 네.
1: 밀어내기 실점까지 나오면서 결국 흐름이 삼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경기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투수 1위 얘기로 건너뛰어 보죠. 이의리 선수의 투구 내용 좀 평가를 해주시죠.
1: 이의리 선수는 이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3개야, 살삼진 6개, 3실점 3자책을 기록했고요.
0: 네.
1: 구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삼진 6개를 잡아낼 만큼 직구의 힘과 변화구 움직임은 충분히 이력적이었지만
0: 네.
1: 특히 이날 마운드의 4사구가 치명적이었거든요.
0: 네.
1: 선발과 불펜이 합쳐 모두 사사구를 8개를 허용을 했는데 결국 스스로 이기를 키우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는데
1: 네네.
0: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 기아가 마지막 3차전에서 삼성을 16-7로 대파를 했습니다.
0: 네.
1: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0: 네.
1: 단순한 이닝 시리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0: 네.
1: 최근 흔들렸던 팀 분위기를 타선 폭발로 완전히 바꿔놓은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기아 특유의 공격적인 야구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3차전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타격인데
1: 그렇죠.
0: 무려 안타를 20개나 쳤어요.
1: 네, 장단 20안타가 나왔고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1: 더 선발 전원 안타까지 기록을 했고요. 초반 기아는 초반부터 점수를 내면서 삼성 마운드를 흔들었었고 경기 중반 추격을 허용했을 때도 다시 분위기를 비기닝으로 가져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도영의 홈런도 분위기를 바꾸는 데 뭐 역할이 컸죠.
1: 네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대형 홈런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끌고 네.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상대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여기서 또 박재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하죠.
1: 그렇죠.
0: 5안타 경기를 했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죠.
1: 요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네. 그 5안타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1: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진짜 5안타를 경기를 기록을 그 기록한 그 박재현 선수인데 출루 이후에 주루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0: 네.
1: 상대를 흔들고 지금 기아는 박재현의 테이블 서터에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중심 타선이 해결하는 구조가 점점 자리가 잡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소개 좀 해주시죠.
1: 이번 주 이번 삼성전 분위기를 끌어올린데 끌어올렸고요.
0: 네.
1: 이닝 시리즈로 끌어올렸는데 다음 주 순위 경쟁에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주중에는 현재 리그 2위인 LG와 광주에서 3연전을 치르고요.
0: 네.
1: 주말에는 리그 4위 SSG와 다시 광주에서 3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상위권 팀들과 연달아 맞붙는 일정인 만큼 지금 기아의 현재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위 삼성과 경기를 했고 이제 이번 주는 2위 LG, 4위 SSG입니다.
1: 네네.
0: 바로 이웃 앞에 있는 팀들하고 붙는데 여기서
1: 네,
0: 이제 힘을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정보가 되셨겠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지를 못하고 6월 1일, 6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에 뵙겠습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정확히는요, 이 다음 문자로 칸두쌤은 요즘 좀 어떠세요? 라는 한 줄의 문자가 더 오긴 했습니다. 처음 보낸 문자로만 보면 한 줄인 셈입니다. 이 한 줄을 보다가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저도 요즘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도 한 줄이었고요. 제가 답으로 보낸 문자도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진 생각에, 그리고 요즘의 저의 생각에 이전에 한동안의 저의 상황이 여운처럼 떠올랐습니다. 물론요, 문자를 보낸 지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나도 그렇다는 답문자를 받은 지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문자예요. 힘을 더해주는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때는요, 굳이 저의 상황을 내려놓고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저의 답문자에는요, 어쩌면 이미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과 말이 담겨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기운이 가라앉는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진 분도 있고요. 상황이 나아지도록 스스로가 시간을 만들고 지나는 분도 있고요. 지금이 한창 그런 상황,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 그런 마음인 분도 있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말 또는 문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요. 딱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울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보통은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문자를 받았을 때 왜 그런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상황상 속으로만 왜 그러실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갖고 물어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물어볼 때도 있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볼 때로 때로는 문자를 보내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는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더 답답한 거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거나 답답하면 그 이유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뭔가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날이 있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맛도 잘 모르겠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는데도 귀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하늘만 보기도 하고요. 길을 걸을 땐 발걸음이 무겁고요. 고개가 숙여져 길을 걸을 때 바닥만 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면서 걸을 때도 있죠. 이런 날은요. 그냥 내가 나한테서 좀 멀어진 것 같은 날들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는 날은요. 물론 정말 어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기운이 가라앉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 앞뒤로 해서 뭔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답답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때가 있죠. 이유 없이 왜 그럴까? 그런데 저의 경우 대부분은요. 작은 고민이나 상황들이 쌓여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은 이유가 없을 뿐이지 오랜 시간 그 이유가 조금씩 쌓여왔던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뭔가 기운이 조금씩 내려갈 상황에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인의 문자에도 그런 생각이 담긴 짧은 단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자를 받고 잠시 생각하고 보낸 듯한 짧은 문자인데요. 내용 자체는 짧은 문자 내지는 짧은 말이었을 텐데요. 실은요. 오랜 시간 누적된 생각과 마음의 문자인 겁니다.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을 때요. 기운이 가라앉는다, 우울하다 이 문자가 왔을 때요. 뭔가 긴 위로의 말을 써야 하나 잠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힘내요 라고 해야 하나?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그런데 막상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는요. 뭔가 꾸미거나 더하는 것보다는 저의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무렵에 저도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올 초에 좀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 상승 곡선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말이나 문자는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멍하니 있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한숨을 쉬어도 되고요. 각자 하늘을 한참 바라봐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울함도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울하라는 말을 하거나요. 누군가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상대방도 왠지 모르게 우울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아 요즘 좀 마음이 그래, 우울해, 아니면 속상해, 아니면 답답해, 아니면 이유 없이 요즘 계속 마음이 가라앉아 라는 문자를 받거나 말을 들었을 때 막 신나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나이스, 잘됐다. 어, 너 우울해?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 말을 들으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 왠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지나고 보면 나 역시 그 말을 들었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마음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생각해보면요.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이나 응원의 힘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은요,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의 방법 하나는요, 파이팅! 힘내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기운을 전달하는 거고요. 공감의 방법 다른 하나는요, 나도 그래, 힘내, 함께 힘내자라는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동감으로 말이죠. 오늘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거나 이유 없이 가라앉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보내는 이런 문자 어떠실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지나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날이 있으면요, 분명 뜨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순간을 이겨내고 보내야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거나 기운이 가라앉고 있을 때 주위에서 괜찮아, 지금은 가라앉지만 마음이 나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를 해도 지금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썩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운 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릅니다. When I Get Old.

크리스토퍼와 청아, When I Get Old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6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6회 방송 내용은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그와 관련한 기억과 이야기였습니다. 카네이션 두 송이를 들고 집에 가던 설렘과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꽃을 숨기던 기억도 있었고요. 아침에, 어버이날 당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꽃과 선물을 내밀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급하게 써드렸던 작은 손편지를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책상 앞에 붙여두셨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얼마 전에 지났죠. 이번 어버이날에는요, 그동안 제가 해마다 어버이날에 드렸던 꽃 화분을 어머니가 폰에 사진으로 담아서 하나하나 모아두신 걸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요, 내가 건넨 마음을 부모님께 건넸던 마음을 나는 가끔 잊고 사는데 부모님은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날은요, 꽃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새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전날 집에 가는 길에 늘 카네이션 두 송이가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 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 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낯섭니다. 그런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 나눴어요. 그럼 지난주 116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 듣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워지네요. 말씀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뭉클한 것인가 봅니다. 방송 덕분에 어렸을 때 추억도

바쁘다 보니까 고향에 계신 내 본가에 있는 부모님을 잊고 있다가도 문득 부모님이 생각날 땐 분명 그리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와 비교하면요, 부모님의 자식사랑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보다는 부모님의 자식사랑은 늘 그러실 것 같아요. 설령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식을, 자녀분들을 떠올릴 때는 그리움으로 와 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역시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대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생각이 한켠에 들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늘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지, 평소에는 그걸 잘못 느낄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그게 사랑이고 그리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리사랑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요. 가물거나 우리가 물도 그렇죠. 아래로 졸졸졸 늘 흐르는 것 같지만 가물거나 어떤 상황에서 물이 멈추게 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과 닮았을 것 같습니다. 근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버이날처럼 의미 있는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쉬는 날 공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쉬고 안 쉬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공휴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텐데요. 어버이날 공휴일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 히읗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쉬고 싶어서, 빨간 날 하나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어린이날은 쉬는데 왜 어버이날은 안 쉬지? 스승의날은 왜안 쉬지? 올해부터 쉬기는 했지만 이제 노동절이요, 근로자의 날에는 왜안 쉬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네,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버이날에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과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어디 가까운 곳 마실을 가려고 해도 사실은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주말을 이용해서 보통 주변을 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전 주말 정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데 어버이날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쉬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따뜻한 사람, 이칸도님의 따뜻한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네요. 듣는 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게시리. 점점점. 부모님께 드린 꽃 이야기 꽃보다 더 예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버지와 어머니 누워 계신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조 부모님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풀몇 포기 잠시 뽑은 뒤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동생이 점심을 샀고 제가 작은 어머님께 용돈을 쬐끔 드렸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동생에게 푸념을 해댑니다. 야,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려고 온 건데 너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라고 아버지한테 말도 해야 되는데 못했네. 절몇번 하고 밥만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근데 뭐 아버지도 이해하시겠지. 당신이 사랑했던 동생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고 동생에게 푸념을 했어요. 하산길에 보이는 대로 훑어 넣었던 가방 속 할미꽃 씨앗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시 부모님 누워 계신 산 주변에 심을 겁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꽃을 좋아했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을 같이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저 또한 가꾸고 넘어가는 26년 봄의 끝자락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적어주신 사연에서 방송 듣는 이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겠시리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오라벨투뷰님의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도 떠오르고 또 이제 TV님의 마음, 생각, 상황, 일상을 보면서 저의 일상과 대비되기도 하고요. 네, 저와 관련된 주변 네 이야기들도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글 내용 중에서요.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적어주셨어요. 따뜻한이 아니고 따뜻한. 네. 앞에 따는 쌍디귿이고요. 가운데 디귿은 그냥 쌍디귿이 아니고 드였어요. 디귿.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SNS에도 자주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남길 때 따뜻하다 이렇게 안 남기고요. 따뜻하다 이렇게 저도 자주 남기는 표현이에요. 따뜻하다보다는요. 따뜻하다가 뭔가 더 포근하고 따사로운 느낌, 정감이 저는 있습니다. 따뜻하다가 영어로 warm, hot이라면요. 따뜻하다는 코지나 mild 같이 뭔가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다는 따스하다, 포근하다 이런 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도요. 당연히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표준어고 따뜻하다는 표준어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뭔가 이게 더 정감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따뜻하다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보통 따뜻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표준어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워라벨TV님의 글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요. 따뜻하다와 따뜻하다는 둘 다 표준어라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이제는 가끔은 이게 이전에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SNS나 아니면 제가 뭔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서 오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맞춤법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저는 따뜻하다는 어감이 좋아서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둘 다 표준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자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 이야기 마무리 글로 적어주셨는데요. 내년에 말씀처럼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도 네, 따뜻한 웃음을 미소를 지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기 님이요. 효자이십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네 부끄럽네요. 네, 김상기 님 글처럼 효자일 수 있도록 네, 잊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수영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아드님을 두셨으니까요.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오랜만에 저도요. 어버이날 추억에 잠겨봐요.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도 설레임의 기억은 오래오래 점점점 하트하트하트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그리움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아쉬움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러한 분들이 있겠죠. 네, 부모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커가고 머리가 더 커질수록 그러한 감사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블랙핑크, 고!

블랙핑크 고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6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창밖을 바라보다 가요. 햇볕이 너무 좋아서 이 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책갈피 방송을 들으면서부터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히읗.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책갈피 방송에서요, 자주 하는 이 레파토리? 레시피? 이런 이야기들이 몇개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이야기 한 번씩 하고요. 카페에서 앉아있는 이야기 자주 하고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멍하니 바라보는 뭔가의 창밖을 멍 때리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가족 사진도 그렇죠. 네. 방금 친우님이 올려주신 글에서도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보셨다고 했는데요. 가족 사진 일부러 보고 싶어서 꺼내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승용차 앞에 자녀분들 사진 내지는 가족 사진을 올려놓을 진열해 놓는 분들도 있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 내지는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끼워두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러 문득 생각나서 그리움에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거나 아니면 책상 정리나 서랍 정리요. 아니면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가족 사진을 꺼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런 때도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추억과 그리움의 멍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키읔키읔. 빨간 구두 노래를 듣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신었던 생각에 웃음이 묻어났네요. 며칠 전 동네 농신님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봤어요.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네,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의 첫 곡이 가수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였죠. 그 노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실은요,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그리고 노래방 가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여서 오랜만에 그 생각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음질도 좋고요. 그 후로도 저는 이 노래를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몇번 듣기도 했습니다. 은하수님, 해월리 은하수님 글 내용 중에 농신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농신이라면 농사의 신인 거지요. 아,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이네요. 그분을 만난 거. 그분이 고구마 모종 심는 거를 본 것도 타이밍이고, 말씀처럼 우리 연애나 인생도 타이밍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이제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드디어 공동 텃밭에 모종도 심고 씨도 뿌리고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다음 방송, 오늘 방송 이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동아리 구성원 몇 분은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제 부분은 남겨두셨겠죠? 네, 채소도 채소지만 꼭 꽃을 심거나 씨를 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 공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텃밭 주변에라도 한번 심어야겠네요. 해바라기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보셨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고구마 순을 기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화초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 순 넝쿨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해 다시 그렇게 고구마 순을 키워야지 했는데 물컵에 물과 함께 넣어서요. 고구마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마무리 글 해주셨는데요. 타이밍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네 놓치지 않을게요. 이어서 한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라는 어린이날 노래처럼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하는 5월입니다.
생각해보면 365일 감사한 일이 많을 텐데요. 계절 덕분에 감사에 대해 생각 한 번 더 해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글 감사합니다. 한빈님, 제 기억으로는 책갈피에 남겨주신 첫 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 1년 중에 감사의 달이 5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휴일도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그래서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성년의 날도 있죠. 매년 해마다 5월 셋째 월요일. 오늘이네요. 네,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오늘. 아, 성년의 날입니다. 저 대학교 때 성년의 날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좀 그런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 성년의 날이면 으레껏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선배들이 저녁에 말해도 되나? 맥주 같은 거 마치 골프에서 1등 하면 와인 뭐 와인 아니고 그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흔들어서 축하 그 쭉 뿌려주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막 맥주 같은 거 머리에 붓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 범벅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아, 잊고 있었어요. 성년의 날 이제 5월에도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죠. 5월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선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샴페인. 말하다가 기억났어요. 네, 샴페인이요. 선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설렘과 뭉클이라는 말이 더 뭉클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도 어버이날처럼 늘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살다 보면 잊고 사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시작할 때 누군가 주변에서 문자나 말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다라고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단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함이 없었던 그런 시간 없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근데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선부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설렘과 뭉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날처럼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잊고 있다가도 이런 감정들, 설렘과 뭉클 떠오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심쿵인데 말입니다. 글 감사해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인데요. 그래서 5월에 보면 저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만큼 DJ님도 청취자님도 좋은 날 되세요 하시면서 클로버 이모티콘 꽃 활짝 핀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요. 네, 카네이션 저희 어버이날 지났죠. 아파트 앞 정원에 며칠 전에 나오는데 기존의 아파트에 심어져 있던 나무나 그런 거 주변에 좀 비어있는 공터, 흙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부분. 여기에 누군가 카네이션을 심어놨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며칠 지나고 나서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을 화분으로 받은 그 카네이션을 그 아파트 공터에 심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1m 간격을 두고요. 서로 다른 공간에 카네이션이 있었어요.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 카네이션이었고요. 하나는 분홍 카네이션이었는데 같은 분이 그 두 개를 심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분이 꽃 색깔도 마침 다르고 심는 장소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텃밭은 아니고요. 아파트 공터 지날 때마다 이 공간에 뭔가를 심었으면 좋겠다. 화초를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카네이션 보면서 일부러라도 화원에 가서 작은 꽃이나 아니면 올해 필 수 있는 꽃이나 아니면 화초를 좀 사서 한두 그루 정도 사서 거기 심어놔야겠다. 꾸며놔야겠다. 지나는 아파트 주민분들, 동네분들도 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저는 말이 앞서요. 네, 우선 2주 전부터 시작한 공동 발음도 안 되네요.
공동 텃밭에 먼저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6월 3일 앞두고 라류제 커피 네, 이카운드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동 텃밭에 먼저 채소나 아니면 꽃을 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고구마를 구입해서 물을 담아 유리컵에 꽂아놓고 고구마 순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동 아파트 텃밭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를 사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화초와 관련된 거네요. 진짜 심어서 심는 모습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게 자라게 되면 꼭 사진으로 담아서 나래제갈피에서 인증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감사와 사랑과 죄송함이라는 단어가 점점점이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비슷한 내용들 몇 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처럼 감사와 사랑과 죄송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 그린 소나무님의 글에서처럼요. 그리움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워라벨튜브님이 남겨주신 글에서처럼 따뜻함도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 죄송함, 그리움, 따뜻함. 이러한 느낌들을, 이런 단어들을 담고 있는 게 부모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린이날의 주인공에서 어린이날의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거겠죠?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40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기도 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렵 이 시점이 되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못 느꼈더라도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망드림님의 글을 보면서요. 저는 또 가수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라는 노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잠깐 가사 읽어드리면요.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 난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눈물 겨웠던 청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죠. 왁스의 황혼의 문턱 노래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어린이날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거겠죠. 라는 글을 보니까요. 문득 황혼의 문턱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엄마의 환한 표정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누구신지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이 바람에 흘러흘러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것 같아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부모님께 확인 도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가져가야 했는데요. 엄마 이번에도
몇몇 등 했어요. 몇몇 등은 몇등 했어요라고 하며 자랑하듯 성적표를 드리면요. 성적표는 보지도 않으시고 수고했어. 도장 찍어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적표를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시는 장난을 엄마가 치십니다. 도장을 찍고는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성적표를 놓고 자곤 했어요. 동전을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었는데요. 필요한 만큼씩 가져가면 되어서 몰래 가져갈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엄마, 아빠, 이모님 마음 가득 사랑합니다. 웃는 이모티콘 중간중간에 해주셨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곡 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책갈피 덕분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학교 다닐 때요.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받았거나 하면요. 그 성적이 이번에 시험을 잘본 성적, 좋은 성적 자체로 그리고 상을 받은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만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성적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이 성적표를 보시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에 더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살다가 보면요.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풍경을 보거나 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2회가 되셨지만, 예전에 좀 시간적인 틈이 있으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다녀오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자주, 자주는 아니죠. 시간 될 때마다 했으니까요. 다녀오곤 했고요. 그런 풍경 보시는 거, 바람 쐬시는 거, 걷기 하시는 거, 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요즘 다니다가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그리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서 좋아했었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세연님의 글처럼 흘러흘러 하늘에서 아버지도 같이 보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하는 말인데요. 그리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연님 글에서처럼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께요. 바람에 흘러흘러 분명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요. 이런 장면들 있죠. 네. 주인공이 만화 속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세연님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신청곡으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짧은 문자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한 줄이었죠. 저도 바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위로도 조언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요즘 주변에 이런 말씀, 기운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뭔가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본인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답답하잖아요. 이유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몸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고민들이, 그런 걱정이나 근심, 상황들이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는 이유가 없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천천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덜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울함은 전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도 응원의 힘도 충분히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염은요. 거창한 위로나 긴 말이 아니라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힘내!도 좋지만요. 때로는 나도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른 A Thousand Years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월의 어느 수요일. 벌써 5월의 중반에 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놀다 보니까 이런 거지, 아니면 힘들어서 이런 건지. 아, 그래도 오늘은 놀자.

네, 산타나 스무. 피처링의 럽 토마스죠. 이런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가끔, 산타나 노래 정말 잘하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노래는 이제 럽 토마스가 불렀고요. 기타를 친 분이 기타리스트가 산타나죠. 산타나는 이제 기타리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세션을 뭐 싱어를 초대해서 노래를 많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럽 토마스가 먼저 어느 정도 뼈대를 만든데 여기에 산타나가 기타 연주를 하면서 발표했던 노래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 필이 너무나 강한 그런 노래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수박 겉핥기라고도 많이 하고, 저는 대륙붕지시리가 하거든요. 깊이 없이 멀리 하는. 제가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켈리 클락슨, 스트롱거.

네, 캐리 클락스 스트롱거 듣고 왔습니다. 강하다는 게 어떤 때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강할 때는 강해야죠. 이제 부러지기 쉽다는 말도 있고. 요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뭐랄까, 강압과 권유, 대화와,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태도. 우리가 대화에서 일방 통행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걸좀 갑질이라도 하는데, 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좀 반성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니 테일러, Holding Out for Hero. 그리고 Fire INC, Know Your Best.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히어로 바이 앤시 로의 베스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홀딩 아웃 포 히어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뭐 드라마나 어디서도 많이 들었죠. 워낙 그 사운드 자체가 이 두 노래가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좀 헷갈렸었어요. 느낌 자체가 비슷한 점도 있고 그 빠른 드럼 웍도 그렇고 다 힘이 있는 보컬. 홀딩 아웃 포 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 히어로를 부르는 대목에서 정말 많이 TV에서 나오고 최근에 뭐 슈퍼마리오인가요? 거기서도 사용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있고 딱 박력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로열 페스트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라는 영화의 사운드였죠. 아, 마이클 파레와 다이안 레인. 그리고 그 당시 크게 인기가 없었는지 요즘 뭐 명배우로 소문나 윌리엄 데포가 좀 악역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안 레인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공연장 밖에서 윌리엄 데포와 마이클 파레가 우한마라고 하잖아요. 큰 망치로 대결하는 장면도 생각나고 마지막에 자기의 연인을 이제 구하고 그냥 뒷모습만 싹 보이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 예전에 쉐인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쉐인 쉐인 하고 꼬마가 부르는데도 싹 뒷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판 서부 영화였죠.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 다이안 레인 아 정말 이때 저는 이 다이안 레인 직접 노래 부른 줄 알았어요. 아그 당시 너무 멋있었던 공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정현준입니다. 파일럿.

FM 93.5MHz 전지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비극과 싸우다. 투비 루다였습니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015B 텅빈 거리에서.

네, 에이트 심장이 없어 공유로비 통빈거리에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래도 상큼하게 느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저녁에는 좀 싸늘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상큼한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봄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그 느낌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서 제가 이러는가 봅니다. 서영은입니다. 비 오는 거리.

네, 서양은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원곡이 이승환이었죠. 아, 이승훈이었는데, 서양은이라는 가수는 정말 대단한 게, 원곡을 지우는 가수지 않을까. 자신만의 스타일이, 너무 저기, 변화라기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입히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아,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뿜어내는 감성이, 아주 좋은 가수지 않나 싶습니다. 리아의 눈물, 소약, 눈물아, 슬픔아.

네, 니아 눈물, 소야 눈물아 슬픔아 두곡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노래방 나가 사실 다시죠. 아, 제가 이제 비치 못할 일이 있어서 원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제 목소리만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제 선거,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TV 방송에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한 당의 경선의 결과만 가지고 선거가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예, 슬픕니다.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요. 전주시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펼치는지, 토론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해요. 민주주의는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만이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보시면 오늘은 놀자 위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당첨자 발표도 올려놓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너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 아일리시입니다. It's m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Just say I'm your fave. I kill my

0: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0: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2: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Tight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s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곡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설인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저군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한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이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사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이스트 최사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 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사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사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사나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화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희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희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예술기획입니다. 페탈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나눈, 그리고 차오름, 최사나,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 기획의 향수, 다스 파르퓸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끌어당겨 비주얼라이즈. 끌어당겨 비주얼라이즈.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등장한 19세기에 인상주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리얼리즘과 독창적인 화풍을 보인 현대 회화의 선구자 마네의 그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읽어드릴 진행하고 있는 황은옥입니다. 오늘도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노란 햇살과 파란 하늘이 조화를 이루어 인상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오늘 인상주의 화가를 만나나요?
0: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에두아르 마네예요.
1: 마네요? 마네와 모네는 이름도 비슷하고 미술사에도 함께 등장해서 헷갈려요. 두 사람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0: 네.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를 혼동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마네는 인상주의 선구자인 선배 화가였고 모네는 인상주의를 확립한 후배 화가예요. 마네는 가난한 모네를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둘은 평생 예술적 동지였어요. 나중에 마네가 사망하자 모네는 동료들과 함께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사들여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마네의 명예를 높이는데 앞장섰어요.
1: 그랬군요. 그럼 두 화가의 그림 스타일도 비슷했나요?
0: 아니요. 마네는 인물이나 실내 묘사를 주로 했고 검은색을 자주 사용해서 그림이 어둡고 묵직해요. 그에 비해 모네는 야외 풍경을 주로 그렸고 보색 대비를 사용해서 그림이 밝아요.
1: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묵직한 그림을 그린 마네군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요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농주 르리글레틀리앙, 아니, 난 후회하지 않아를 키아리 디바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풀밭 위의 점심 식사예요.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티치아노의 전원 음악회와 라이몬디의 파리스 심판을 모방했어요. 파리스 심판에서 원형을 그대로 빌려왔지만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마네는 이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낙선했어요.
1: 살롱전에서 떨어진 그림은 낙선전에 전시됐다고 하던데요.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낙선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0: 네,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낙선전에 전시되자 사람들은 그림이 비도덕적이고 미적 기준에도 벗어났다고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마네는 젊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인물로 떠올라요. 그림,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모더니즘 회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마네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어떻게 그렸길래 비난을 받았을까요?
0: 네, 마네는 다른 화가와는 달리 입체감 없이 평면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은 실제 모델을 누드로 표현해서 예술이 아닌 위설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또한 누드의 여성이 관객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어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림에서 옷을 입은 남성과 옷을 벗은 여성의 조합은 사유 위선을 꼬집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작품은 당시 파리 미술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그로 인해 마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어요.
1: 마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비난 때문에 겁도 많이 났을 것 같네요.
0: 전혀요. 마네는 보통 화가와는 달랐어요. 마네는 얼마 후또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을 내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림 올랭피아예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구도는 비슷했지만 이번에도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1: 이 그림 역시 충격적이었네요. 마네는 올랭피아를 어떻게 그렸나요?
0: 올랭피아는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쓰던 이름이에요. 그림 올랑피아에서는 올랭피아가 맨몸으로 침대에 누워 강한 눈빛으로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요. 당시 성매매 여성의 상징인 벨벳 초커를 착용하고 있고 옆엔 흑인 하녀가 누군가 보낸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고 있어요. 그녀의 발치에는 성적 도발을 상징하는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치켜 세운 채서 있어요. 마네는 올랭피아를 평면적이고 거친 터치로 그렸어요.
1: 올랭피아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0: 네, 살롱전에 그림 올랭피아가 전시되자 그림을 조롱하거나 훼손하려는 관람객까지 등장했어요. 겉으론 고상한 체 하면서 뒤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던 상류층에게 그림 올랭피아는 매우 불편한 그림이었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았거든요.
1: 이 그림들이 젊은 화가들을 자극해서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모나코를 장 프랑스와 모리스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외면을 받았던 마네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마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어요. 덕분에 마네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0: 그랬군요. 마네는 주로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나요?
1: 네, 마네는 우아한 척 하는 상류층의 허유와 위선을 암시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그렸어요. 마네는 그림 같지 않다는 비난과 살롱전에서도 번번이 낙선했지만 마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당시엔 낯설고 파격적이었던 그의 그림이 현대 회화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0: 그랬군요. 그럼 마네의 그림 중 이전에 소개한 그림과 다른 종류의 그림이 있나요?
1: 좀 다른 그림이요? 예, 그림 발코니가 있어요.
0: 그런데 이 그림은 지난번에 본 사전트의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함께는 있는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마네의 그림 발코니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0: 선생님, 그림 발코니를 설명해 주실래요?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마네는 그림 발코니의 배경을 어둡게 하고 세 명의 인물을 앞쪽으로 배치해 평면적인 느낌을 줬어요. 그림 발코니에는 네 명의 사람이 보여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의자에 앉아 왼쪽을 보고 있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들 뒤엔 양복을 입은 신사가 주먹을 쥐고 오른쪽을 보고 있고 어두운 안쪽에는 소년과 항아리가 희미하게 보여요. 마네는 그림 발코니를 통해 도시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표현했어요.
0: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림 이해가 잘 되네요.
1: 아, 그래요? 마네는 그림 발코니의 구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각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스케치했고, 신사의 모습을 10번 넘게 수정했어요.
0: 그럼 이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았겠네요.
1: 아니요. 이 그림이 살롱전에 전시되었을 때, 검은 배경과 흰 옷, 남자의 파란 넥타이와 녹색 난간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어요. 또한, 마네가 그린 인물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마치 정물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0: 마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네요.
1: 예,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바바비, 어서 날아가렴을 플로리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조예요. 이 그림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마네는 성숙하면서도 재능이 넘치는 화가인 모리조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1: 마네가 신경을 많이 쏟은 그림이군요. 마네는 모리조를 어떻게 그렸나요?
0: 마네는 오른쪽 얼굴은 밝고 왼쪽 얼굴은 그림자에 잠겨 있게 그렸어요. 모리조가 검은 상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목에 검은 스카프를 둘러 주변에 밝은 배경과 대비를 이루어요. 모리조 가슴 부근에는 보라색의 제비꽃 장식이 희미하게 보여요.
1: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한편에 시를 보는 것 같아요.
0: 네. 시인 폴 발레리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마네의 초상화 중에 이 그림보다 더 훌륭한 작품은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1: 마네에게 이런 좋은 평도 있었군요. 그럼 또 다른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네. 이번에 만날 그림은 마네가 생애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림인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에요. 이 그림은 내용이 아니라 그림의 구도로 인해 논란이 됐어요.
1: 마네는 평생 논란의 대상이 되어 심심할 여유가 없었겠어요. 이 그림에는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0: 네. 그림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의 배경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화려한 유흥 공간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중앙에 서 있는 여성 바텐더가 관객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텐더 뒤에 있는 거울을 보면 그녀가 관객이 아닌 다른 손님을 마주하고 있어요. 무표정한 얼굴과 살짝 처진 어깨의 그녀는 북적이는 공간에서 많이 지쳐 보여요. 마네는 이 그림에서 술집 안에 스며든 감정과 당시의 사회 분위기까지 표현했어요.
1: 그림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요.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0: 이 그림에는 정면에 관객을 마주한 여성 바텐더가 보이고, 후면 거울에 그녀의 뒷모습과 마주한 남성의 모습이 동시에 비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반사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네가 미술의 기본도 모른다고 조롱을 했고, 이 그림은 미술학도들은

0: 토론 주제가 되기도 했어요.
1: 마네가 말년까지 힘들었겠군요. 그럼 이 그림은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0: 네, 이 논란은 21세기 들어 한 사진 전문가가 실제 술집을 재현해 촬영하면서 비로소 종결됐어요. 마네가 반사각에 맞게 제대로 그렸다는 것이 판명됐어요. 마네는 현대 생활을 그린 최초 화가였고,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전환해서 중요한 역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1: 늦게나마 마네의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0: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Comment dire adieu? 어떻게 안녕이라 말할까를 스텔라 장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모더니즘 회화의 출발점이 된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 상류층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었던 그림, 올랭피아, 도시인의 소유와 고독을 표현한 그림, 발코니, 가장 사랑을 받은 그림,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조, 논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게 한 그림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 한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조응만 진행의 황은옥.
1: 이희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 시간입니다. 진행자 강종옥 인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간의 정과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로 온 산과 들의 초목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절기상으로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얼마 전 지났습니다.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송소희가 부릅니다. 태평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설장구 촌사의 연주 동작으로 숙바도듬, 통돌림, 좌박금치기, 사채, 궁굴채 던지기, 접시 돌리기의 촌사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설장구 촌사의 동작과 관련 태돌림, 까치걸음, 엇붙임걸음, 멍석말이, 학걸음, 삼진삼퇴, 연풍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먼저 설장구의 첫 번째 충동작 테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덜님은 몸과 장구를 함께 크게 회전시키는 춤사위인데요. 팔의 절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연주자가 한 바퀴, 두 바퀴 힘차게 돌며 장단을 이어갈 때그 에너지는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테덜님은 말 그대로 흥이 폭발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실까요? 이호연이 부릅니다. 창부 타령.

다음에 설장구 틈 동작으로 까치 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처럼 까치가 가볍게 뛰듯이 걷는 동작인데요. 발끝으로 톡톡 치며 이동하는 모습이 매우 경쾌합니다. 밝고 기쁜 기운을 전하는 동작으로 잔가르게 살아있는 장단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는 설장구 연주 춤 사이 엇붙임 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치 걸음 춤 동작과는 또 다른 리듬감을 보여주는 것이 엇붙임 걸음입니다. 일반적인 박자와는 다르게 엇박으로 발을 디디며 걷는 동작인데요. 리듬에 살짝 긴장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강정옥의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오라버니.

설주한국 공연이 있어서 다음으로 멍석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멍석마리의 의미는 멍석을 말듯이 몸을 말아 들어가며 회전하는 동작인데요.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풀어내면서 팔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설주한국 공연에서 헛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헛걸음은 하기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발한발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발한발 천천히 디디며 절제된 아름다움과 여유를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빠르고 화려한 동작 사이에서 오히려 더 눈에 띄는 정적인 멋을 지닌 춤 사이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양금석이 부릅니다. 뱃노래.

다음 설장구 춘사의 동작으로 삼진삼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진삼퇴는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세 걸음 뒤로 물러나는 동작인데요.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면서 긴장과 이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단의 힘도 함께 밀고 당기듯 표현됩니다. 설장구의 묘미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금질 굿입니다. 장단과 체법, 그리고 몸 동작까지 빠르게 바꾸어가며 이어가는 부분인데요. 연주자의 기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만큼 관객의 집중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연풍대입니다. 이 동작을 바람이 이어지듯 몸과 장단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한 동작이 아니라 이어짐과 흐름 속에서 설장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설장구의 춘사위는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니라 강함과 부드러움, 빠름과 느림, 긴장과 여유가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설장구에서는 음악을 본다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단이 몸을 통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설장구 공연을 보시게 된다면 소리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발걸음과 몸짓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훨씬 더 깊은 흥과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강종욱의 국악과 함께하는 인생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님이 부르는 정선 아리랑을 들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강종욱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4: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5: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6: 청년 내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7: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었던 4월의 날씨 변화에서도 꽃들은 일제히 제 모습을 자랑하고 벚꽃은 꽃비 내린 지도 한참 되었지요. 호랑이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고 히말라야 고원의 라다크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봄날 내 안에 새겨진 무늬, 내 영혼의 무늬는 어떤 무늬로 그려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이주자입니다. 오늘은 가는 4월을 아쉬워하면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학창시절 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생각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나를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소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웃네.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렘이 들 곳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현대시라 볼 수 있죠. 새삼 봄들녘 아지랑이 속에서 아른아른 이상화 시인의 모습과 함께 잃어버린 내 나라 내 땅 내 결의 사랑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농경사회를 살았던 조상들이 땅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데 그 땅을 빼앗겼으니 생존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겠죠. 지금 고창 들녘에선 싱그러운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 친구들과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 따뜻한 봄날 사랑을 느끼면서 시 한 편 더 보내드릴까요?

사랑하는 까닭 한영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루어가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만해 한영훈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며 수도승이었고 사상가였습니다. 시집 님의 침묵을 비롯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죠. 오늘도 사랑을 읊조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시인의 노래 이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방송국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마음의 설사 여명숙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떠올렸을 때 고마웠던 순간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누군가가 건넨 말 한마디,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작은 배려, 혹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간 하루도 사실은 감사할 이유이지요.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날들이 유독 많은 5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라는 감사의 표현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감사함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죠. 일이 꼬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웠던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가지라도 고마운 것을 떠올려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은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비록 몸과 마음은 지쳤어도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커요. 또한 감사함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함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과 비교하게 될 때 감사는 우리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감사함과 고마움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려, 짧은 안부 인사, 고맙다고 전해지는 문자 한 줄, 이런 것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0: bridges that we're burning.
1: 감사함은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함의 또 하나의 힘은 관계에서 드러나지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기를 바래요. 그럴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표현이 바로 고마움과 감사함입니다.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당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신호가 되죠. 감사는 표현할수록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내 감정도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 결국 선물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시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나에게 주는 선물인 듯해요. 그래서 선물이란 의미를 담백하게 풀어낸 시 한 편 읽어보려고요. 진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시간이란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선물, 신달자. 피아노 소리일까? 바이올린 소리일까? 가깝게 맑은 악기 소리가 울린다. 너의 선물을 생각하는 나의 감미로운 악기인가 봐. 거리로 나갔다. 시장, 백화점. 선물을 고르기 위해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종일 기웃거렸다. 왜 선물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 마음을 나는 잘 알지. 뭘 살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즐기기 위해 나는 오래 선물을 정하지 않고 행복해한 거야.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

감사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부단히 실천한 습관에 가깝지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지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익숙해져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당연한 것들이 고마운 것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단 하나라도 고맙고 감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감사함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루의 의미를 바꿔놓지요.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지요. 사랑을, 고마움을 실천하는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한번 써보세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의 작은 표현인 편지는 커다란 진심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의 끝자락에서 오늘 내가 감사하고 고마웠던 순간들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떠올려 보세요. 그 울림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5월의 장미향기 가득 선물합니다. 받아주셔요. 지금까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여명숙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세울 수 없다.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꿈은 길을 만들고 길은 우리를 내일로 데려간다. 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강은규 시인의 시 꿈으로 방송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한 줄기 지혜를 건네는 시간 미리수야매 영어동화 동화지기 임경희입니다. 본 방송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플러스이고요. 이 시간은 다양한 주제의 영어동화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미리수야매 소확행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로 잘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시죠? 이 시간 함께 할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 작은 생쥐 매튜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리오 리오니의 Matthew's Dream, 매튜의 꿈입니다. 우리말 번역본으로 시공 주니어의 매튜의 꿈, 마르벌 출판사의 그리미의 꿈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매튜에게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기대하죠.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매튜는 우연히 미술관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만나게 되죠. 자유롭게 춤추는 색과 선, 형태와 빛, 그림들은 매튜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 매튜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 나도 그리고 싶다.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 거죠. 그날 이후 매튜는 작은 화가가 됩니다. 물감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신만의 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서툴고 느리지만 행복합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생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꿈이구나. 리오 리오니는 이 책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순간을 알아보는 것이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보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꿈이라고요. 천천히 주인공 매튜와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가 볼까요? Matthew's Dream by Leo Leoni. A couple of mice lived in a dusty attic with their only child. His name was Matthew. In one corner of the attic, draped with cobwebs, were piles of newspapers, books and magazines, an old broken lamp and sad remains of a doll. That was Matthew's corner. 먼지투성이 다락에 생쥐 부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 아들 이름은 매튜였지. 거미줄이 얼기설기 늘어진 다락 한 구석에는 오래된 신문, 책, 잡지, 깨진 전등,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인형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 그곳이 매튜의 방이었어. The mice were very poor, but they had high hopes for Matthew. He would grow up to be a doctor, perhaps. Then they would have Parmesan cheese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But when they asked Matthew what he wanted to be, he said, I don't know. I want to see the world. 생쥐 부부는 무척 가난했지만 아들 매튜에게 거는 기대는 컸어. 매튜가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맛있는 파마산 치즈를 아침, 점심, 저녁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매튜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으면 늘 이러는 거야. 저는 온 세상을 다 보고 싶어요. One day, Matthew and his classmates were taken to the museum. It was the first time. 어느 날 매튜와 반 친구들은 미술관에 갔어. 미술관 방문은 처음이었지. They were amazed at what they saw. There was a huge portrait of King Mouse the Fourth, dressed like a general. And next to it was a picture of cheese that made Matthew drool. There were winged mice that floated through the air and mice with horns and bushy tails. And mountains and rushing streams and branches bowing in the wind. The world is all here, thought Matthew.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 장군 옷을 입은 생쥐대왕 4세의 초상화는 엄청나게 컸고 그 옆에 걸려있는 치즈 그림은 군침을 돌게 했어. 날갯짓하며 하늘을 나는 쥐, 복슬복슬한 꼬리와 뿔이 달린 쥐도 있었어. 높은 산과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바람에 휘어지는 나뭇가지도 있었지. 매튜는 생각했어. 온 세상이 여기 다 있구나. Interest Matthew wandered from room to room, gazing at the paintings. There were some that he didn't understand at first. One looked like a crust of pastry, but when he looked more carefully, a mouse emerged. 매튜는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그림을 구경했어. 언뜻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림들이었지. 어떤 그림은 빵 껍질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쥐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였어. Then, turning the corner, Matthew found himself face to face with another little mouse. She smiles at him. I am Nicoletta, she said. Aren't these paintings wonderful? 매튜는 모퉁이를 돌다가 다른 생쥐와 마주쳤어. 그 생쥐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 난 니콜레타야. 이 그림들 정말 멋지지 않니? That night, Matthew had a strange dream. He dreamed that he and Nicoletta were walking hand in hand in an immense, fantastic painting. 그날 밤 매튜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환상적인 그림 속을 니콜레타와 손잡고 걷는 꿈이었어. As they walked, playful patches of color shifted under their feet, and all around them, suns and moons moved gently to the sound of distant music. Matthew had never been so happy. He embraced Nicoletta. Let's stay here forever, he whispered. 둘이 걸어가는 동안 알록달록 재미난 조각들이 발밑으로 휙휙 지나갔고 해와 달이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에 맞춰 둘 주위를 천천히 돌았지. 매튜는 그토록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니콜라트를 다정히 안으며 속삭였어. 우리 언제까지나 여기서 함께 살자. Matthew walked with the star. He was alone. Nicoletta had faded with his dream. The great genius of his Eric Conan appeared to him in all his bleak misery. Tears came to his eyes. 매튜는 화들짝 깨어났어. 니콜레타는 옆에 없었어. 꿈과 함께 사라졌지. 어두컴컴하고 텅 빈 다락 모퉁이가 더욱 쓸쓸해 보였어. 매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
But then, as if magic, what Matthew saw began to change. The shapes hugged each other, and the pale colors of messy junk here brightened. Even the crumpled newspapers now looked soft and smooth. And from afar, Matthew thought he heard the notes of a familiar music. 그때 마법처럼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 서로 껴안으며 어우러지고 칙칙했던 색깔들이 밝아졌어. 구겨진 신문지까지 부드럽고 매끈해 보였어. 언젠가 들어본 듯한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He ran to his parents' corner. I know, he said. Now I know. I want to be a painter. 매튜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매튜가 말했어. Matthew became a painter. He worked hard and painted large canvases filled with the shapes and colors of joy. Matthew는 정말로 화가가 되었어.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 커다란 캔버스를 기쁨의 색과 모양들로 가득 채웠어. Then he married Nicoletta. In time, he became famous, and mice from all over the world came to see and buy his paintings. 매튜는 니콜레타와 결혼했어. 그리고 곧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 온 세상 생쥐들이 찾아와 매튜의 그림들을 보러 오고 사러 왔어. His largest painting now, hanging in the museum. When asked about title, Matthew smiles. The title? He says, as if he had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My dream. Matthew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이제 미술관에 걸려있어. 누군가 그 그림의 제목을 물으면 Matthew는 핑그레 웃어. 그러고는 마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처럼 제목이요? 하고 대묻고는 이렇게 대답해. 나의 꿈이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 정해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안정이란 이름으로 마음의 설렘을 밀어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꿈은 거창하지 않아도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만 웃음이 나는 일, 그게 바로 나의 꿈일지도 모른다고요. 책을 읽은 후에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생쥐 부모가 매튜에게 기대했던 희망은 무엇이지요? 주인공 매튜는 어떻게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매튜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꼈지요? 우리 각자의 꿈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보면 어떨지요? 독일의 사상가인 괴테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Don't be pushed by your problems. Be led by your dreams. 문제에 떠밀리지 말고 당신의 꿈에 이끌려라. 랄프 발도 에머슨의 말입니다. 자신만의 색으로 꿈을 그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리오 이온이의 따뜻한 그림책 Matthew's Dream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4: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 한번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네. 셋. 우!
1: 약간 방청객 아르바이트식으로 조작 방송.
0: 네. 자,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다은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훌륭합니다.
1: 네.
0: 희로애락이요, 영원하라.
1: 네, 계속 100회까지 방송 네, 꾸준히 됐으면
0: 100회까지.
1: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기둥,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새로운 엔진, 무릉무릉. 시민 제작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부터 시작할까요?
0: 네.
2: 네. 네. 네. 저는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네, 회장을 맡고 있는 하이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하이디 님.
3: 네, 안녕하세요. 자스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스퍼님.
1: 반갑습니다.
0: 하이드님, 저기 알프스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2: 알프스에서가 아니고요. 필리핀에서. 네.
0: 필리핀에서
2: 왔습니다.
0: 알프스에 사신 적은 없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2: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0: 네, 아, 하이드님, 네. 자스퍼님. 이름들이 다 예쁘세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디. 네. 자, 그럼 또 한 분 계시죠? 네. 서운해를 하시니까.
1: 제 소개를 해주셔야죠.
0: 잊을 뻔했어.
1: 해주셔야죠.
0: 출연자분들에게 집중하느라 공동 진행하시는 분 소개를 제가 잊을 뻔했네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실 익산 시민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에너자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미보라 재미수다 진행하고 있는 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스퍼님, 하이디님 그리고 박다한님과 함께 재미있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시민들이 주도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사단법인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오늘 개국식을 열고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지역 소식과 시사, 생활 정보 등을 담은 방송을 FM 93.5MHz를 통해 송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측은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슈를 직접 생산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 그 뉴스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듣고 왔는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4년 2월에 개국을 하고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느새.
0: 맞습니다. 네. 네.
1: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민 제작자분들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시민 제작자로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1: 두 분 제작자분들, 두 분은 제작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2: No, you can answer.
3: 네,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네, 그렇군요.
0: 하이디님은?
2: 네, 저도 처음이죠.
1: 그렇구나.
0: 네. 처음이죠.
1: 처음이구나.
2: 네, 저희는 그 중국인 협회, 중국인 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그 이곳을 이제 소개를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우리 협회를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러면은 업무 협약하자 이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1: 그렇구나.
0: 네. 네. 아, 저희들이야말로 감사드리죠.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분이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2: 아유, 저희는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다은님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0: 네.
1: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전주공동체 라디오에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두 분?
2: 여기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 통역
0: 그럼요.
2: 부분을 좀.
0: 네네.
3: The title of the program is 전북 바얀 and this is to the program serves as to the Filipino community and other English speaking residents here in Korea.
2: 네, 저희 라디오 타이틀은요, 이제 전북 가바연 온 에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필리핀 문화만 알리고 싶은 이런 라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가. 오. 네, 그래서 그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공유를 하고 싶은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요.
0: 전주 전북에 사시는 필리핀 분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계실 테고.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까먹었네, 저희.
0: 네, 네.
2: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0: 네. 소통의 네. 창구 역할.
2: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북 까바얀이라는 협회가 전북 에 있는 곳곳에 있는 필리핀 분들 다 여기 계신 필리핀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거나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리가 먼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높고 도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커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 지금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5월 9일인데 제가 최신 5화를 또 보고 듣고 왔거든요.
2: 네.
1: 운전하면서. 근데 네. 내일은 또 오거리 광장에서 또 봉사 활동 있으시다고 또.
2: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5월 24일인데.
1: 아,
2: 카트에 떨쳐도 돼요. 5월 24일인데 5월 10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방송이 나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를 했죠, 포스터로.
1: 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2: 5월 24일이에요.
1: 24일이고요.
0: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예, 그럼 저 거기 얘기하면 되겠죠. 네.
0: 네.
2: Would you want to tell about May 24th? Or Filipinism? Filipinism Bongsa Day.
3: Yes, we have a Bongsa Day. This is called Filipinism. That's going to happen on May 24. 5월 14일. 그 행사 있어요.
2: And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on that day?
3: The Filipinism promotes the music, all about the Philippines, Filipino culture, music traditions like that. So that...
2: 네. 그래서 이제 그날 5월 24일 날 저희는 이제 필리피니즘.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매너리즘, 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0: 네네.
2: 그래서 저희 행사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큰 행사를 크게 두 번 해요, 저희는.
0: 네네.
2: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첫 스타트가 작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필리피니즘을 했고, 이번에는 제2회예요. 제2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은 봉사데이, 10월달은 감사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네.
0: 네네.
2: 그래서 필리피니즘이라는 그 봉사데이는요, 이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날 머스킹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그리고 많은,
3: 음식도 하고.
2: 네, 맞아요. 음식도
0: 필리핀
2: 하고.
0: 필리핀 음식들.
3: 음식 있어요.
2: 노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실 거예요. 자스퍼 씨는 그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0: 오.
2: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밴드도 있어요. JK 밴드라고 전북 가바얀 저희 필리핀 협회의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뭐 가수 노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오셔서 네. 이렇게 저희 음악 아니면 이제 한국 음악이라든가 퓨전으로 된 음악들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음악,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이 부르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돈 내고 봐야 되는 아니고요. 이제 무료 공연을 하고 음식은 당연히 무료고요.
0: 오, 정말요?
2: 예.
0: 오.
2: 제발
0: 꼭 가겠습니다.
2: 제발 오세요. 네.
0: 꼭 가겠습니다.
2: 예. 네,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니까요.
0: 오거리 광장?
2: 네, 오거리 광장.
0: 5월 24일?
2: 5월 24일.
0: 그 요일은?
2: 요일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0: 일요일 날.
2: 그 시간이 아마 쉬시는 날이실 것 같아서 꼭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5시 반 이후 오시면 안 돼요.
0: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2: 네.
0: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느낌이네요.
2: 그렇죠.
0: 전주 네. 시민분께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네. 필리핀의 음식도 좀 네. 접하게 할 수 있는.
2: 맞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에 한국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분들이 이제 저희가 받은 이 모든 지원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제 아이고.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날을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유,
0: 그러니까요. 의미 깊은 자리다.
5: 다양한 활동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 제작자 협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전화 연결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게 또 뜻깊고 나름 그 사연들을 들어보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뜻깊고 그렇더라고요. 남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남원에 계신 분 통화도 해보시고
0: 네, 전화 연결로
5: 아니 방송이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해주시는데 노래방 방송으로 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찍어서 삽입해주시기 기도 하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2: 네.
0: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전북 카바얀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죠 네에 대한 소개 말씀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3: Caban is a term for the Filipinos. When you are the same, you're Filipino, and I'm Filipino, you just say Kabayan. So we're the same. We're from Philippines. So you say Kabayan. So you say we're the same. We're from the same country, Philippines.
2: 그러니까 그거에 추가를 하면은 까바얀이라는 말이 동포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동포가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나는 동포다, 나는 까바얀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나은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해외에 이 단어도 저희 그 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안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해외에 있을 때 말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오, 까바얀! 이렇게.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이 타지에서 내가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필리핀 사람이 있네? 내 까바얀이 있네? 같은 동포가 있네? 이런 뜻이 있어요.
0: 따뜻한 느낌의
2: 네네네네.
0: 단어군요. 네. 그러면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어떤 곳인지 한번 또 하이든님이
2: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우선 자스퍼 씨가 말을 괜히 또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3: I think our program is to promote the Filipino music and we also share stories and entertainment and also community news and cultural content.
2: 네.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는 설립한 지 1년 좀 이상 밖에 안 돼 있어요.
0: 1년 이상?
2: 네, 네. 저희는 설립한 지 12월 15일 2025년
0: 25년.
2: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0: 네네네.
2: 24년. 아, 저희 때문에 커트를 많이 하실 것 같아. 큰일 났네.
0: 저희는 그대로 담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2: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런. 네. 저희는, 2024년 12월 15일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아직, 뭐라,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뭐 중국인 협회도 있고 베트남 인회도 이제 커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분들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협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필리핀 분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저희 문화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베트남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아오자이라고 전통 우상을 이제 바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그럼 필리핀 뭘 입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살라맛 감사 데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저희 전통 우상을 입었는데 아, 필리핀은 이런 옷을 입구나. 이제 저희 문화를 알게 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면은 이 월남쌈
5: 뭐
2: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필리핀이라고 보니까는 아 필리핀에 잡채도 있구나 뭐 필리핀에 떡도 있구나 뭐 맛있네 뭐 필리핀 식혜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필리핀 협회가 설립한 게 너무 뜻깊고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는
0: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협의라는 그런 단체가 아예 없었어요
2: 그냥 단순히 소모임 소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작년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청도 도청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기관들도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5: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0: 협의회 회장이세요 또 하이디님이.
5: 그러니까요.
0: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왜 저를 갖다 놨대요. 거기 아니, 그 자리에다가.
0: 이유가 뭔가 왜 하이디님이 회장을 맡기신 이유 하이디님께.
2: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때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하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0: 나선 사람을 무조건 시킨다. 앞에 나선 사람을
2: 어차피
0: 시킨다.
2: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0: 아마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나서 하이디님이랑 자스퍼님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다은님. 근데 하이디님의 그 에너지,
5: 그러니까요.
0: 그 포스가 느껴져. 그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져.
5: 그래서
0: 아마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2: 아유, 정말 어떤 포스일까요?
0: 정말 밝고 에너지 있고 일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2: 감사하죠. 만약에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좋아요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책임감이
5: 맞아요.
2: 책임감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그래도 조금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0: 네,
2: 끝까지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5: 상황에 따라 또 네네. 그렇죠.
0: 뭐 앞서 저기 베트남의 아우자이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는 권투로 세계를 제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2: 아, 마니 빠꺄오.
0: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혹시. 분이잖아요.
2: 꺼봐요.
0: 월드 넘버 원. 월드 넘버 원.
2: 꺼봐요. 베트남 아우자인데 필리핀 마니 빠꺄오이잖아요.
5: 의상으로 생각나는 자네.
0: 의상으로.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의 이미지가 이제 뭐 한국 분들에게는 또 다양한 또 인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권투, 복싱이 생각난다 이 말씀이죠.
2: 네, 그래도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많이
0: 그럼요. 네. 네, 세계 넘버 원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보고 저희 이제 음악 듣고 2부로 갈 건데요. 두 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전주 전북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너무 해피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베리 베리 해피.
3: Well, I arrived here. The first time I arrived here is 5년 전에 왔어요. Then I work here in Jeonju for the past

0: 가수.
1: 진짜 이 공동체 라디오에는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진짜.
0: 그러니까요.
1: 와, 멋지다.
2: 자스퍼 씨만 멋져요.
1: 아 그렇습니까?
0: 24일 날 가면은 이제 자스퍼 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구나.
0: 네. 5월 24일 좋다. 오고리 광장.
2: 놀라실 걸요.
3: 네. 그다음에 준보카 바엔 또 도와줘요.
1: 그러니까
2: 그 이 재능을 통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자스퍼 씨.
0: 네.
2: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간을 내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만 저희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달라고 하진 않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네.
1: 그러면 하이디님은 어떻게 전북에 오시게 되신 건지.
2: 저는 노래가
1: 노래를 따라오셨나요?
0: 노래를 따라오셨다고요?
2: 안타깝게도 노래는 아니고요. 저는 네 저는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나라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렇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 따라갈 수 있냐 그러시길래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전 사시는 곳이 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저는 전주 토종.
0: 네. 신앙의 힘에 이끌려서 오신 거네요.
2: 그렇게 됐네요. 저는. 네.
0: 아 20년간.
2: 네, 거의 20년.
0: 20이면 네. 뭐 전주인이신 거죠, 뭐.
1: 저보다 전주를 더 자주. 아예 사시니까.
2: 네. 근데 전주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3: 네. 좋아요. 네.
2: 제가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전주는 신사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검색하게 됐어요.
0: 양반의 도시.
2: 양반의 도시, 신사들의 도시. 네. 그래서 와보니
1: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는 톤이라든가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가면은 좀 말투가 좀 센 지역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근데 전주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전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아마 전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2: 네네네.
1: 그렇구나.
0: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제스퍼님이시라고요. 네, 신청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 네, 좋아하는 노래.
0: 아,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 장르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네.
0: 진짜요? 왠지 제스퍼님은 뭔가 팝, R&B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1: R&B도 좋아해요.
0: R&B도 좋고.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2: 리듬 앤 블루스.
0: 네.
2: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외에 방송을 또 하시는 곳이 있나요 혹시?
3: 저희는 없어요. 우선은 여기만.
2: 네네.
3: 저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섭외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0: 아, 그래요?
3: 우선은 여기만. 네.
2: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말고 그 전에 그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방송 자체가 없었나요? 전북에서?
3: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마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저는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정말 두 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나가려고요.
0: 잘 끝까지 좋아요, 좋아요.
2: 남에게 내주지 않겠다. 끝까지
3: 이렇게
2: 하겠다.
3: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2: 끝까지 독점하겠다. 농담입니다.
0: 그러면 근데 그 전주 까바얀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또 앞으로 뭔가 다양한 콘텐츠 올리실 예정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 네.
1: 아, 지금은 전북 까바얀은 내일 세그멘트 있어요. 음악, 뉴스,
3: 전화 연결.
1: 폰 콜, 노래 신청곡 신청 노래. 그다음에
3: 인터뷰
1: 그 게스트 있어요.
0: 맞아요.
3: 네. 그렇지만
1: then 그다음에 다음에는 we have shout out.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shout out like in Philippines greetings to family. 우마 가족에서 shout out.
3: 이 shout out이라는 세그멘트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희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전북 가바인 페이스북이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 포스터를 올리면은 그 댓글들을 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안부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께 좀 안부 좀 이 안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저는요 뭐 어디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디 어디 이런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 저희가 읽어드리는 그 시간을 추가를 하려고 앞으로 그래야 그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약간 커넥션. 연결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shout out이라는 세그멘트를 만들었습니다.
0: 앞으로는 그런 방송도 또 예정이신 거구나.
2: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네네. 자, 시그널 음악 너무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0: 맞아.
2: 아마 이것도 혹시 스퍼님이 만드신 거예요?
3: 제작은 자스퍼 씨가 하셨고요.
1: 가사는 우리가 가사를 썼어요.
3: 가사는 그렇구나. 그래도 그 가사에는 제가
0: 진짜요. 작사 화이팅.
2: 무슨 뜻의 가사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시그널 음악 노래 가사.
3: What's the meaning of 가야나딘도?
1: 가야나딘도 한국 말은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3: 네.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은 또 다른 단체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네 베트남 단체, 뭐 중국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저희는 그냥 필리핀이면 그래 그냥 그저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저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썼을 때 그냥 할 수 있어 뭐 우리말로 이제 거기다 화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섞여 있어요. 퓨전처럼 섞여 있는데 자스퍼랑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그 시그널을 그렇게 막 즐겁게 만들려고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2: 네네.
3: 자스퍼 씨가 그 저한테 그 작업한 그 노래를 그 주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0: 흥겨워요.
2: 네, 흥겨워 신나.
3: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가사 담겨 있는 그 가사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외울 수 있는 뭐 필리핀 사람이 빨리 외울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네. 필리핀 그렇구나. 협의회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 멋진 시그널 음악이네요.
3: 네, 자스퍼 씨 덕분에 그렇게.
1: 그 다음에 그 가사는 connect 필리핀 사람이 전북 필리핀 사람 여기 일산 connect connect
3: 네. 아, 연결되는
2: 연대 모이고 연대하자는 제가 두 분 하시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시그널 음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래가 맞아. 이게 필리핀 라디오 방송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카바얀 방송만의 두 분이 하시는 방송만의 특징인지 좀 궁금한데요.
3: 네, 그게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0: 까발 방송만의 특징.
3: 네, 왜냐면 우선은 저희 그 시그널도 알리고 싶고 그 담겨 있는 그 가사도 필리핀 사람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0: 자주
3: 자주 들으면 또 본인들도 모르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2: 그러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방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좀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의도로 하시는 방송이니까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예 네, 어떠세요?
3: 마케터 once a month.
1: 아마도 우리 바빴어요.
2: 바빠서 피지
1: 시간이 내 피지 시간이 없어요.
2: 아
0: 시간이 없어.
2: 맞아요. 그러면 저기 자스퍼님은 싱어 씨고 혹시 하이디님은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게 있으세요?
3: 네, 저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의 상담원이기도 하고 통역원이기도 해서
2: 아이고.
3: 평일날은 너무 바쁘고
2: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다음에는 두 번째.
3: 정말요?
0: 근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하셔도 그게 금방 돌아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3: 맞아요. 벌써? 다음 주야? 막 이런.
1: 맞아요.
3: 저희도 똑같아요.
2: 시간이 이렇게 빨라?
3: 그럼
0: 맞아.
2: 자, 그러면 그 2부의 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하시면 언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0: 맞아요.
2: 대략 3개국어 정도 되시는 건데 그 따갈로그어가 맞나요? 필리핀어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따갈로그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건 필리핀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1: I think 필리핀 말은 따갈로그 필리핀어 똑같아요. 네,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네.
0: 근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거의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 잉글리시도 나오고 따갈로그어도 나오고 이제 전화하실 때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그
2: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0: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떤
3: 필리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1: Filipino because of Filipino people here in Chonbuk and English for other country.
2: Other country.
1: To understand to understand us and Koreans for also Koreans to understand. So that's why we have three.
2: Three.
3: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0: 맞아요.
2: 글로벌
0: 맞아요.
2: 지구촌.
3: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는 네.
2: 그러면
0: 세계로
2: 저
0: 멀리 뻗어나가겠네요. 이 방송이
2: 세계 무대까지 노리고 지금 그죠? 청취율 1위를 위해서.
3: 아이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선은
2: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도 영어 교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영어 교육.
0: 맞아, 맞아. 학원에
2: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모국어처럼 가르치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1: Start from school. The teacher teaches us the language we use is English. From the start to college and university.
0: 근데 저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어 그렇구나.
2: 우리는 문법 중심의 교육이라 그런가 대한민국은?
3: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회화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어릴수록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3: 내가
0: 맞아요.
3: 그래서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고 그 말은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컸어요.
2: 당연시예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법식으로 하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뭐 3살, 2살 이렇게 좀 뭐 몇 개월도 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이제 그 영어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틀어주시고 엄마가 한국인 어머니이신데 엄마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러시니까 그래서 한국도 멀지 않아 아마 우리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그렇구나. 네.
2: 그럼 자스퍼님 혹시 영어 과외도 가능한가요?
0: 지금 자녀분 교육시키려고 지금.
2: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3: 네, 이따가 번호 드릴게요.
2: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2부 주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또 신청곡 노래 듣고 와야죠, 다은님?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네, 부활이 부른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하이디님의 선곡이라고 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됐어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이때 꽃들도 아프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람 우리 사람들도 그 과정, 고통을 받을 그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런 다음 뭐 성공을 한다든가 네, 성공을 이제 이루어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하이니님 말씀 듣고 가사를 좀 되게 잘 들어봤는데
2: 알프스
0: 아름다운.
2: 소녀 맞으시네요?
0: 아 감성
2: 감성이 알프스 소녀가 맞으시죠.
1: 알프스에서 꽃이 많더라고요.
2: 그럼요. 네. 네. 알프스에서 오신 걸로 일단
3: 이승철이요. 이승철 모알.
1: 이승철이 먼저 그런 다음
2: 장동화가 부활해서
0: 맞아요. 정동화 맞아요.
2: 맞습니다. 네. 역시 싱어시구나.
0: 아, 네. 부활도 진짜 좋은 노래가 많죠. 맞아요.
2: 그럼요.
0: 네, 세 번째 이야기로 저희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방송 제작과 진행이 힘들 때가 있어요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이제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로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제는 뭘로 할까?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출연해 주신 두 분께서는 제작과 진행에서 어떤 점이 또 힘든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hen we do the program. Like it's our first time. So we have a lot to think of like the what to say and also the technical aspect.
1: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서툰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2: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0: 맞아요. 네.
1: 아, 그러세요?
0: 네네. 기계를 다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1: 그래요? 근데 맞아요. 프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 때는 정말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녹음을 못했어요. 또 다시 해요.
2: 아이고.
1: 네, 그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녹음을 들어보면은 찌리찌리하면서
0: 너무 피치가 하이어가지고 네.
1: 에너지가 너무 저 특히.
2: 맞아.
0: 그렇구나.
2: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의 공감을 알리고 그 상호 존중과 이해 가치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1: 네.
4: Yeah, I think the program helps. Because I see the program as like a virtual home, virtual 집에. And when the Filipinos see us on YouTube or when they listen to the radio, maybe they think of the belongingness here in a foreign country.
1: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필리핀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의 미션 비전은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저희한테 그 피드백 저희가 피드백을 듣잖아요. 뭐 잘 듣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뭐 낄낄깔깔 웃었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아 정말 우리 역할이 중요하구나. 우리 역할을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필리핀 분들한테 두 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이 다문화 인식 개선, 외국인 인식 개선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듣는 분들은 또 저희를 지지를 하시고 필리핀 협의회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뭘 놓았으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도 노청도 이렇게 저희한테 오셔서 어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해라.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놓아줄 테니까 어, 문화 활동을 해라.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 저희 역할을 어 충분히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무풀보다 악풀이 아니구나. 악풀보다 무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무관심이 무섭다.
2: 그러니까 열심히 아, 악성 댓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럼 정말 슬프고 힘들 것 같아. 힘도 안 나요, 그죠?
0: 맞아요.
2: 시민 제작자 분들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그 까바얀 방송은 제가 봤더니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1: 네. 그래서 자스퍼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왜냐면 대부분 자스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0: 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팬심으로? 팬이 아니라 제스퍼 씨의 팬으로.
2: 아 노래 때문에.
1: 노래도 그렇고 아, 목소리도 아, 너무 좋다고 하고 어, 저는 한쪽에 위축되고
3: 아니요
0: 아, 팬클럽이 있는 거구나
1: 아, 네.
2: 두 분 중에 메인 MC가 자스퍼네요
3: 아니요 아니요 메인은
2: 그렇게
3: 아,
2: 되네
1: 아무튼 제가 감사해요 계시니까 계실 때까지 조금 모시려고요 네.
3: 저는 아시스턴트 아.
2: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으시겠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그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과 좀 소통 확대하는 의미에서 한국어 분량 방송 분량을 좀 넓힐 계획이 있으세요?
1: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4화랑 5화랑 아, 들으셨으면은 통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0: 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1: 예, 왜냐면 저희도 생각한 게 너무 필리핀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나 저희 스페셜 인터뷰 이제 게스트가 오실 때는 어,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예, 많은 분들 많은 한국 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전달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연 게스트의 사연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통역을 4화부터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 또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참 마지막 질문 드리겠네요. 이건 다은님이 한번.
0: 네. 아, 네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앞으로 방송 계획 같은 거 네, 좀 들려주시면.
4: I think of I don't know. I'm not sure, but I'd like to feature the local tourist attractions here in Jeonju and also in Jeonbuk as well, and also maybe history of between Filipinos or Korean history like that.
1: 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전주의 핫플. 전주의 핫플들 이제 조금 알리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세그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네네네.
1: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분들이.
2: 그렇죠.
1: 외국인이 그거를 전달을 하면은, 외국인이 이곳을 좋아해?
0: 그렇죠.
1: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을 끌 것 같은 생각이.
2: 전주 시민이 바라보는 핫플하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바라보는 핫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1: 맞아. 그것도 그렇고 또한 이 한국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국과 필리핀에 연결되는 부분들 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오로지 필리핀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4: I don't know if you approve.
1: 좋은 것 같아요. 승인했으면 좋겠다고요. approve. 승인해서 그런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서.
0: 아 회장님 승인 거쳐서.
2: 하이리님은
1: 저는요. 아니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네, 마치 자스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멘붕이 오네요. 저도 어떻게 좀 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걸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뭐 한 2년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추가를 하고 근데 지금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어요. 그럼요.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방송이 세그먼트가 되게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네.
0: 아, 계획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2: 그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원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의 고향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타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해보니까 정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필리핀 분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전주 토박이인 저도 방송 힘들다고 막 그 띵까 부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좀 교훈을 얻는 자리여서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0: 아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저는 이 희노애라 DJ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다양한 방송 제가 게스트 출연해 주시는 분들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애청자고요. 너무 방송 잘 듣고 있고 네 4화, 5화 최근에 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이거 사모님 해주시고.
0: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제스퍼님, 하이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6년 남은 기간에도, 네, 전북 까바얀 오네요. 좋은 방송 가득, 네,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저기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주역 근처고요.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825 네, 이고요.
2: 준비해 오셨네요?
0: 네, 이번에
2: 지난번에는 준비 안 돼 있었잖아.
0: 이번엔 준비했어요.
2: 오케이. 네,
0: 주파수는 FM 93.5MHz입니다.
2: 네, 그럼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 목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책 읽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일입니다. 이 시간 책 읽는 마을에서는 조금 특별한 기록자를 모셨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사람을 무대 위로 소환하는 분이죠. 스스로를 글쓰기 노동자라고 하는 극작가 최기우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최기우입니다.
0: 네. 우리 최기우 작가님은 소설가인가 극작가인가 아니면 문화연구자인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1: 예, 뭐 소설은 안 쓴 지가 조금 돼서 네. 소설가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고요.
0: 예.
1: 보통 이제 극작가라고 하는 말을 앞세우긴 합니다만
0: 네.
1: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글쓰기 노동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역시 글쓰기 노동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했고 2001년에 희곡 귀싸대기를 쳐라를 극단 창작극회와 공연하면서 이제 무대극 쪽에 작업을 많이 시작했고요. 그 뒤로는 또 우리 역사와 설화 또 인물과 언어 또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한 글쓰기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신 책이 너무나 많아요.
1: 예, 어쩌다 보니 좀 많아졌습니다.
0: 어쩌다 보니.
1: 네. 예.
0: 희곡집만 해도 2008년 상봉부터 시작해서 11권. 또 뭐 한국 극작가협회 한국 희곡 명작선에 선정된 작품도 있고 몇 년 전에는 오디오북 들꽃 상여를 내서 그 전자 출판 대상이죠?
1: 예, 거기서 예,
0: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1: 예, 운이 좋았습니다.
0: 네. 또 지역의 연구를 담은 그 인문서들도 많이 내셨어요.
1: 예.
0: 예. 전북의 재발견 시리즈 12권 중에 또 10권을 책임집필 받으셨고, 그 이력서를 보니까 수상 경력도 꽤 화려합니다.
1: 예, 뭐, 아까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계속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내 삶에서. 예.
0: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 전북연극제 희곡상, 불꽃문학상, 우진창작상, 작가의 눈 작품상, 천인갈채상, 전주시 예술상 다양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 소개하다 보니까 숨이 다 차네요.
1: 예.
0: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작품과 책을 쓰셨고 방금 말씀드리면서도 무대 공연에 올린 집필작은 뭐 처음 쓰신 귀싸대기를 쳐라
1: 예.
0: 요것밖에 소개를 못했는데 이 귀싸대기를 쳐라라는 희곡 처음 어떻게 해서 쓰게 되신 거죠?
1: 예, 뭐 2001년도에 썼는데요.
0: 네.
1: 그때 친하게 지내던 연극하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0: 네.
1: 그 후배가 창작극을 해보고 싶다.
0: 창작극을?
1: 예, 그런데 예. 예산도 없고 주변에 글 쓰는 사람도 없고
0: 예.
1: 그래서 형이 한번 좀 써줬으면 좋겠다.
0: 예.
1: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연극 마니아였습니다.
0: 예.
1: 고등학교 때부터.
0: 뭐 원래 연극을 좋아하셨구나.
1: 예,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갈 때도
0: 네.
1: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극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만나는
0: 예.
1: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만큼
0: 예.
1: 제가 연극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0: 예.
1: 특별하게 어떤 공부를 희곡 쓰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연극을 본 그걸 기회 삼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0: 예, 연극을 많이 본 것이 희곡 쓰는 공부였네요.
1: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네.
1: 예.
0: 그 귀싸대기를 쳐라 작품이 제목이 참 특이한데
1: 예.
0: 꽤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예. 그 작품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조직해서
0: 예.
1: 그 잘못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귀싸대기를 치고 딱 돌아오는 그
0: 예.
1: 소시민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작품을 창작극회의 모 단원이
0: 예.
1: 실수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0: 작품 대본 파일을?
1: 예, 대본 파일을.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대본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다운받아서 자기 카페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0: 예.
1: 곳곳에 퍼져가지고 무슨 연기학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0: 예.
1: 뭐 곳곳에 많이 있었죠. 뭐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연되는 작품으로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됐죠.
0: 실수로 잘못해서 올린 게 마케팅이 돼버렸네요. 그럼
1: 예.
0: 그걸로 뭐 수입 좀 되셨나요?
1: 예, 대학생들이 워낙 많이 한 작품이어서
0: 예.
1: 오히려 이제 제가 지원금을 주기도 했고, 또 이제 기상극 다니할 때는
0: 예.
1: 돈을 받기보다는 특산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특산품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0: 특산품을요?
1: 예.
0: 기억나는 특산품이 있습니까?
1: 오징어입니다.
0: 오징어요.
1: 예.
0: 속초에서 했나, 이건?
1: 예, 강원도 쪽인데요. 그래서
0: 아,
1: 그 오징어를 먹으면서
0: 예.
1: 2005년도에는 정의랩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0: 아하, 예. 그 무대 공연으로 올려진 작품들 보니까 연극, 마당극, 뮤지컬, 창극, 음악극, 합판꽃, 총체극, 또 영상극, 장르가 이렇게 참 다양한데 지금까지 본인이 집필한 작품이 몇 편이나 될까요?
1: 예, 보통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한 100편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몇 편을 좀더 썼으니까,
0: 예.
1: 아마 한 120편 정도 되지 않을까.
0: 120편 정도.
1: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편 정도의 그 극작품 대본을 썼으면 거기서 수입도 꽤 올라왔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런가요?
1: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 예.
1: 예, 오히려 다행인 게, 그중에서 많은 작품들은 조금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단체들과 했던 작품들이 좀 많아서,
0: 예.
1: 오히려 이제 공짜로, 아니면
0: 오히려
1: 굉장히
0: 공짜로.
1: 적은 돈으로,
0: 예.
1: 뭐, 이렇게 써준 작품들이 많아서요.
0: 예.
1: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이제 장르를 보니까 이 다양한 장르,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1: 예.
0: 많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극의 마술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 아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0: 네.
1: 아직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제 작품이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에서 많이 공연을 한 만큼,
0: 예.
1: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이 뭐, 연극뿐 아니라 마당극, 뮤지컬, 창극, 음악극, 칸타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장르의 무대극에 도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 또 본인도 정작 처음에 희곡을 배워본 적이 없다 하셨는데, 이 분야의 여러 장르를 어떻게 보면 개척하는 측면도 있겠어요?
1: 처음에는 개척이긴 했는데요.
0: 예.
1: 이걸 뭐 혼자 할 수는 없었고,
0: 예.
1: 제가 마당극이나 뮤지컬이나 창극이나 이런 작품, 장르의 작품들을 쓸 때는 그 연출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0: 예.
1: 그 연출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작품을 썼죠. 그래서
0: 연출자와
1: 이제,
0: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1: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두 편이 되고 세 편이 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각 형식을 좀 갖추게 되고, 이제 오히려 지금은 제 형식에 맞춰서 연출가들이 좀더 가깝게 저에게 다가와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연극협회 회원이신가요?
1: 예, 몇년 전에 가입했습니다.
0: 예, 몇년 전에?
1: 예.
0: 그전에는 왜 가입을 안 하셨는데?
1: 예, 뭐 저는 그냥 작가이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지금 전국작가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0: 네, 그렇죠.
1: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0: 예.
1: 예, 그래서 연극협회까지 무슨 가입을 해?
0: 예.
1: 뭐 그런 생각을 그냥
0: 또
1: 했었죠.
0: 가입하면 회비 내야 되니까.
1: 아니 뭐 회비 정도야
0: 회비
1: 충분히 제가
0: 정도야.
1: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튼 제가 좀더 연극 배우들이나 또는 스태프들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0: 예.
1: 협회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아, 뭐 경조사 같은 것도 빠뜨리지
1: 예,
0: 않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해오는 동안에도 또 지역의 문화 연구자로서 또 활동해 오셨어요. 문화 연구 창, 혼불 기념 사업회 이런 일도 하셨고. 이 문화 연구 창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던데
1: 예.
0: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1: 5만 가지 문화 활동을 다 하는
0: 5만
1: 곳인데요.
0: 가지, 딱 5만 가지입니까?
1: 예. 2007년도에,
0: 예.
1: 8명의 문화인들이,
0: 네.
1: 뜻을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뭉쳤어요. 그런데
0: 예.
1: 여기에서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무언가는 그 8명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서로 도와주자
0: 아하.
1: 라고 하는
0: 예.
1: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도 하고 또 한옥마을 내에서 특별한 문화 사업을 하기도 하고
0: 예.
1: 또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예.
1: 뭐 그렇게 힘을 합쳐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0: 문안구 창이 해온 활동 중에 가장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1: 예, 뭐 예전에는 뭐 효자문화의 집이나 지금 현재 부채문화관을 네. 운영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저 문화바우처 사업을 한 10여 년 정도
0: 문화바우처 사업
1: 예, 그걸 하기도 했었고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개별 사업, 그래서 문화 수장들에게 들어보는 이야기
0: 아하.
1: 또는 부부가 문화예술인인 경우
0: 예.
1: 뭐 그분들 초청해서
0: 예.
1: 이야기를 듣는다라든지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업들 또 유명한 문화 각 문화 시설이나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가장 막내들만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0: 예.
1: 뭐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거꾸로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네요, 이게.
1: 예, 그리고
0: 네.
1: 그 처음에 소속됐던 8명 그리고 지금 있는 뭐 20몇 명 정도까지 전부 다 문화 단체나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네.
1: 전부 다 현장 예술가들입니다.
0: 예.
1: 그래서 그걸 속속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빈틈을 메워보고
0: 예.
1: 또 뒤집어보고
0: 예.
1: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기름칠하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0: 최명희 문학관에도 오랫동안 상근하셨어요.
1: 예, 18회를 있었습니다.
0: 18회.
1: 예.
0: 예. 18회 있는 동안에 나중에는 이제 관장도 하시고 뭐
1: 예.
0: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최명희 문학관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점들이 이런 평을 받을까요?
1: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0: 네.
1: 문학관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부터 시외곽에 있고
0: 네. 예,
1: 또
0: 그렇죠.
1: 어려운 행사를 많이 하고
0: 예.
1: 재미없고
0: 예.
1: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희 문학관은 최소한 전주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주의 인문학을 전해주는 그 발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0: 예.
1: 생각을 했고요. 또 단순히 최명희나 그의 작품인 혼뿔을 알고 오거나 모르고 오거나 상관없이 혹은 문학에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0: 예.
1: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에 왔으면 최명희나 혼뿔을 알아가기 이전에 그냥 마음에 닿는 단어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마음껏 떠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굳이 거기에서 조용히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전시장 텍스트들을 소리내서 읽어라.
0: 아하.
1: 예, 오히려 이제 그런
0: 예.
1: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0: 아.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문학관.
1: 예.
0: 더군다나 이제 천명희 문학관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어찌 관광지의
1: 예.
0: 중심부에 있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30만 정도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1년에.
0: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학관들이 많아요. 춘천의 김유정 문학관이나
0: 네.
1: 평창의 이호성 문학관이나
0: 예.
1: 뭐 이런 것들은 규모 자체도 이제 대단한데
0: 그렇죠.
1: 전국에 있는 120여 개의 문학관 중에서 최명희 문학관은 크기나 예산이나 이게 굉장히 작고 적은 문학관에 속합니다. 이제 거꾸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 방문객이나 문화 행사 횟수 숫자, 횟수 측면에서는 상위 3위 안에 드는
0: 예,
1: 그런
0: 그렇겠어요.
1: 문학관으로 꼽혔었죠.
0: 예. 그런데 현재는 그 문학관을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았다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들었어요.
1: 예, 좀 많이 안타까운
0: 예.
1: 일입니다.
0: 네.
1: 지금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0: 예.
1: 지금 최명희 선생의 유족분들로 구성이 된 최명희 기념 사업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1: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1: 예.
0: 빨리 정상 운영이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1: 예.
0: 우리 최기호 작가님은 지금 요즘 완산 시립도서관에 주로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1: 예.
0: 그게 작가의 서재인가요, 그게?
1: 예, 예쁘게 얘기하면 이제 작가의 서재라고 할수 있겠고,
0: 예.
1: 뭐, 거기 행정 용어로는 입주 작가입니다.
0: 입주 작가.
1: 예.
0: 입주 작가는 어떤
1: 예, 고맙게도 전주시가 몇 년 전부터 도서관을 앞세운 도서관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0: 예.
1: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 또 출판을 위한 공간을
0: 예.
1: 앞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12명의 작가에게,
0: 예.
1: 기성 작가들에게 집필실을 내어주는
0: 예.
1: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와서
0: 예.
1: 저도 지금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최기호 작가님은 집에 집필실 갖고 있지 않나요?
1: 예, 저희 집은 2층 집인데요.
0: 예.
1: 2층을
0: 예.
1: 통째로 제가 쓰고 있죠.
0: 2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데 뭐하러 도서관으로 가셨어요?
1: 예, 도서관에 가면,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0: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1: 예, 같이 어울려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0: 예.
1: 또 우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0: 아하.
1: 또그 어떤 단어로 내 글을 채워야 되는지가 조금씩 변화를 줄수 있어서
0: 예.
1: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0: 입주 작가로 가 있으면은 뭔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1: 예, 매달 전주와 관련된 글을 한 편씩 써내야 되고요.
0: 예.
1: 또 있는 기간 6개월 중에서 1회 특강을 또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올해는 이번 기수에서 제가 하는 특강은 동화로 읽는 전주 전북 이야기입니다.
0: 동화로 읽는 전주 전북 이야기.
1: 예, 최근 몇년 사이에 동화라고 하는 장르가 전라북도에 굉장히 강한 장르가 되었어요.
0: 네네.
1: 좋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그분들 중에는 전주나 전라북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거나
0: 예.
1: 또는 천주교나 부채나 뭐 이와 같은 주요 콘텐츠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하, 그 좋은 시간이 될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도 참여할 수 있나요?
1: 아유, 좋지요. 각 프로그램들마다
0: 예.
1: 어린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른들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0: 네.
1: 완산시립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2분의 작가. 어떤 분들이 계실지 궁금한데,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찾아가면 작가님들을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나요?
1: 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하시면 뭐
0: 아,
1: 그런
0: 그렇게.
1: 기회가
0: 예.
1: 있을 수도 있겠죠.
0: 예. 뭐, 집필실로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1: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으신데요.
0: 아, 그래요?
1: 예, 그게 반갑기도 하면서 가끔은 조금 죄송한 생각이 좀들 때도
0: 예,
1: 있습니다.
0: 방해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1: 예, 그렇기도 하죠.
0: 그럼 도서관에 가서 작가님들을 만나려면 밑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1: 예,
0: 드려가지고,
1: 그러면 작가들은, 시인이나 작가들은 언제나 환영할 겁니다.
0: 잘 들으셨죠? 언제든지 완산시립도서관에 찾아가면 최기우 작가님과 여러 입주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필실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름들이 태어날지 기대를 해보고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책 읽는 마을, 극작가 최기우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노래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월이면 가슴 한쪽에서 아득하게 떠오르는 노래. 5월의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연주로 듣습니다.

0: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극작가 최기호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최기호 작가님, 극작가이면서도 또 지역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 설화, 인물, 언어 등을 소재로 방대한 작품과 기록물을 남겨왔습니다. 스스로 글쓰기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언제 왜 이렇게 글쓰기 노동자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1: 예, 제가 최명희문학관에서 일을 하면서 소설가 최명희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글을 쓰게 되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쓰면서 특히 연극인 박동하 극작가인 박동하 선생의 삶을 또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희곡을 쓰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글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글 쓴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앞에서 뽐을 낼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글을 쓰는 일과 관련이 있고, 또 제가 뭐 다양한 장르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다 글과 연관이 있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그냥 노동자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노동자. 그리고 나의 선배 글쓰기 노동자는 소설가 최명희, 또 극작가 박동하 선생과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삶을 나도 좀 쫓아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 아에 글쓰기 노동자라고 쓰게 됐습니다.
0: 글쓰기 노동. 고통스러운 노동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노동일까요?
1: 예, 한때는 저도 글을 쓴다라고 할때좀 째를 내보고 싶어서
0: 아하.
1: 괜히 원고지에다 쓰고 원고지를 구깃구깃 해서 버리기도 하고 창작의 고통 때문에 머리를 막 쥐어 뜯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내가 쓴 작품을 읽거나 또는 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고통받은 그 느낌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재미있어져야지. 나부터 즐거워져야지.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글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관객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창작의 고통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써나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즐거움이 또 독자들에게 또
1: 예.
0: 연극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또 전달이 될수 있겠네요.
1: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미 작품을 다 썼는데 무대극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남자셋, 여자셋이 딱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자 배우가 못하겠다고 빠져나가고 여자 배우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작품을 싹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남자로 설정했던 걸 여자로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럴 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쓸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0: 즐겁더라고요.
1: 네.
0: 예, 그러면서 아, 나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1: 아,
0: 이런 생각을 하기도
1: 예.
0: 했습니다.
1: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네.
0: 예.
1: 희곡지필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형을 기록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셨어요.
0: 예.
1: 꽃심 전주, 뭐 전주들에게 걷기 이런 책들을 보니까 아, 우리 최 작가님은 정말 탁월한 지역 스토리텔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조도 있고 책임지필한 것도 있는데 한 20권 넘습니까? 이런 책들, 입문서들이?
0: 예, 실제로 따지면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1: 예.
0: 우선 뭐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20여 권 정도 되죠.
1: 네. 이런 책들을 쓸 때에는 좀 어떻게 수입이 좀 되나요, 이게?
0: 되는 것도 있고요.
1: 예.
0: 오히려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입을 주기 위해서 제가
1: 오,
0: 하기도 하고,
1: 예.
0: 어떤 작품 할 때는 저보다 사진작가 예, 수입을 먼저 생각하면서 쓰기도
1: 네.
0: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단순히 이책 집필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1: 네.
0: 이책 집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무대급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1: 아, 그렇게. 예.
0: 예,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책을 쓰는 게 전혀 손해볼 일 없는 장사입니다.
1: 예. 1차 사전 작업이 되기도 하고
0: 예,
1: 그렇게 했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꽃심 전주라든지 뭐 전주의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은 특히 전주의 재발견에서 뭐 서해 공해 흙쌀뭐 요런 장르들은 저하고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만
1: 네.
0: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1: 예, 그렇군요. 이렇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서 현대적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기록의 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이제 최기호 작가의 작품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시간. 이게 2023년에 낸 다섯 번째 희곡집인데요.
0: 예.
1: 어떤 내용을 담으셨죠?
0: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최근 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또 옥구농민항쟁, 그리고 5.18, 보통 5.18을 이야기할 때는 광주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주에도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꼭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1: 이 이름을 부르는 시간 다섯 번째 희곡집 중에 다섯 번째 작품이 아 다시 살아.
0: 예.
1: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전주의 5.18 당시에
0: 예.
1: 숨진 5.18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 열사가 있죠.
0: 예, 그렇죠.
1: 네. 1980년 당시에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었는데
0: 예.
1: 그해 5월 18일 새벽에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뒤 옥상에서 떨어졌고 44년 만에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최초 희생자로 이세종 열사를 명기한 바로 그분입니다. 최기호 작가의 희곡집 이름을 부르는 시간 중에 아 다시 살아 중한 대목을 우리 최기호 작가님과 함께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0: 예.
1: 1980년 전주의 5월, 그날의 참혹한 상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심장 깊이 아로새겨 있다. 비참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날의 정체는 우리의 역사에 모든 국민에게 기억되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0: 나는 이세종입니다. 한반도의 쓰린 상처를 온몸으로 떠안고 서 있는 이땅 민주의 넋, 민주의 불꽃입니다. 이 땅에서 민주라는 단어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살아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산자로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0: 아,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을 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최기우 작가의 희곡집 이름을 부르는 시간 중에 다섯 번째 작품, 아, 다시 살아. 고 이세종 열사의 목소리가 담긴 대목이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보고 노동자의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기우 작가님,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작은 기록들이 역사가 되는 마법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기호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책 읽는 마을, 글 쓰는 노동자, 극작가 최기호 작가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고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며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푸른 꽃그 이름. 저 행인이 작사, 작곡하고 가수 박희수 씨가 부른 노래, 푸른 꽃그 이름 들으면서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란두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입니다. 이 곡을 작곡했던 때는 1802년 그의 나이 33살 때인데요. 이때 그는 귓병으로 인해 청각장애와 그로 인한 정신분열을 겪으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신이 자신을 보다 높은 임무를 위하여 선택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비서 안톤 슌들러는 베토벤에게 이 소나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세요라는 말에 베토벤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보라라고 했답니다. 이러한 연고로 베토벤 사후에 피아노 소나타 17번을 템페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템페스트는 라틴어 템페스타스에서 유래되었고 폭풍우라는 뜻입니다. 알프레드 브랜들의 피아노 연주로 시간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0: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는 거 알지?
1: 아 알지.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0: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조금 덜 성가시긴 하겠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별놈의 짓거리가 다오네.
0: 여 투표 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야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5: 6월 3일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Yeah. Wide view. No ceiling.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You sure you could keep up?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사회를 맡은 최성은입니다. 6.3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마음 정하셨습니까? 지역에 꼭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의 눈으로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원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최근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고 각종 비위와 일탈 논란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어왔습니다. 윤리위원회 또한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런 가운데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 과연 이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후보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담 토론 지역은 전주시 나 선거구입니다. 전주시 완산동, 중화산 1동, 중화산 2동,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두 지역, 중앙동, 풍남동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에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여민영 후보 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 사유서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며 이후 5월 21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자세한 송출 일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오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진보당 여민영 후보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중앙동, 풍남동, 완산동, 중화산 1, 2동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할 검증 패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손주화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민영 후보님, 오늘 홀로 출연하셨는데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6: 네, 저는 진보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주민분들과 진보당 활동을 함께하고 있고요. 방문점검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점검 노동자는 가정과 상가에 방문해서 뭐 정수기, 청정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이고요. 이제 저는 코웨이에서 코디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회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홍보물에 넣었던 이력 중에 하나가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는 점인데요. 특별한 이력은 아니지만 시의원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육아맘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처럼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하며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고 이력으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육아와 직장 생활 강조하셨습니다. 손자 처장님,
7: 네.
5: 오늘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만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의 불참 어떻게 보시나요?
7: 너무 심각한 거죠. 저는 전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오만이자 직무유기 이런 얘기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 지역구 안에 세 명의 후보자를 지금 후보자로 세웠고 그 세 명의 후보자가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두가 불참하는 형태가 과연 한 정당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후보자가 시민 앞에서 자질과 검증을 이제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정책을 검증받는 이제 최소한의 공론장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서도 없이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역 유권자들, 우리 전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거대 정당, 저희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오래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안일한 의식이 이번 기초방송, 선거방송 토론회,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좀 강한 비판이 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 네네. 뭐, 다른 정당 후보들, 뭐, 참여했던 모두 참여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민영 후보, 이 공론장으로서 토론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 누구보다 답답하고 안타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6: 네,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공약을 소개드릴 수 있는 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님들과 그런 좋은 토론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홀로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후보자를 떠나서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네를 책임지시겠다고 나온 후보들이 토론조차 임하지 않는 것은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공약 대결을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도 어떤 당의 이름을 통해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 네,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정책 검토 그리고 서로 상호 토론 이런 게 진행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온전히 구성되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앞에 서겠다고 한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정치에 도전하는지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이 코너는 손주와 사무처장이 이어갈 건데요. 후보의 출마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출마 이유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질문인데요.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전주 시의원 자리를 선택했나, 듣고 싶습니다.
6: 네. 저는 이제 시의원 출마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저는 진보당의 시의원이 되어서 지역에서 주민분들께 정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꽃피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시의원들 다 필요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불러도 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 뭐 도로가 움푹 패여 있는 곳 이런 곳이 많고요. 각종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이걸 누구도 제대로 해결해 주거나 들어주지 않으니 묵혀놓고 체념하고 계셨던 거죠. 진보당은 이런 문제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해결해 왔고 주민분들께서도 그 진가를 알아주셔서 지금 민원 맛집으로 아주 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을 꼭 함께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이 당선이 되려면 시의원 출마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힘 있는 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이제 선출하는 기초의원의 경우는 조금 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의원 출마를 선택하게 된 게 사실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시의원이 되어서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7: 네, 그러면 비판과 갈등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를 선택한 이유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6: 네, 저는 저의 정치의 시작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당시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매년 농성, 뭐 삭발 이런 것들을 불사하며 대학 본부와 싸웠고 전국의 국공립 대와 함께 교육부 앞에 가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 중단하라 이제 이런 뭐 주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때 대학생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금 상한제 반값 등록금 실현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런 당찬 공약을 걸고 처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고 가팔랐던 등록금 인상 곡선이 완만해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진보 정당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7: 걸어온 길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짧게 다시 한번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치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6: 아,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우리 주민분들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고충과 뭐 불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만능으로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해결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7: 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강한 지지세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예측도 되기도 하는데요. 왜 진보당이어야 하는가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6: 네, 사실 저희 당의 후보들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아유, 사람은 진짜 좋은데 당이 힘이 없어서 당만 바꾸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진보당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1초도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자세를 낮추는 후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당원들은 의원이 아니라도 주민분들께 민원을 들으면 성심껏 해결하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늘 주민들 속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아직은 힘이 작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 후보들에게 당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분들께서 이런 좋은 후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선택을 진보당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여민영 후보의 정치에 나선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마 유권자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유권자들한테 뭐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답할 차례인데요. 먼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6: 네, 이 질문을 보고 차별점이 뭘까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 선거구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고 또한 직업이 노동자인 후보입니다. 저는 시의원은 주민들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장 같은 입장에서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이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민영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결국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약속입니다. 후보가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지 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 사항 중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공약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6: 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지방의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연수를 전면 거부하고 이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시의원은 발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로 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거리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민생 상담소를 개설해서 직접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공약 중에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아픈 아이 돌봄센터 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열이 나서 등원할 수 없을 때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휴가를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요. 워킹 스쿨 버스를 도입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5: 네, 지방의회 개혁부터 시민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주아 처장, 여민영 후보의 공약 제대로 시민들의 바람 담았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7: 네, 저는 지방의회 개혁,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에 대한 개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주시정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유성 연수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됐었고 업무 추진비 문제도 지금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민영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지방은 정치개혁 부분에 외유성 연수 거부, 그다음에 해외 출장 제도 전면 개편, 업무 추진비 삭감과 투명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원룸촌 안심마을 관리소나 3651 바로 문자 민원 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대 담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은 이런 것들 중에 골목길 민생, 우리가 서민 민생과 관련한 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셨는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저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이제 좋은 그 부분은 이제 좋은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아쉽다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의회 후보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구청장이나 뭐 단체장 선거에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대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대규모 행정집행권이 필요한 영역들이 실은 시의회 시의원 후보들에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성을 더 보완하실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선거운동 동안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5: 네, 뭐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지점, 보완할 네. 지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뼈아픈 그런 지적일 것 같기도 한데 후보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6: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약들을 담은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정말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로 뛰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강점을 얘기했다면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처장, 이 여민영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7: 이제 앞선 부분에서도 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시민들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서 당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같은 게 좀 있다라고 보는데 실은 우리 정치 지역의 정치 구도가 다수당이 굉장히 민주당 다수당의 구도가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실은 진보 정당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에 그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 보면 굉장히 소수 퍼센트가 이런 지점들이 진보 정당 의원들이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개인이 이런 고질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관행들이나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한두 명의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문제 이게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이제 지금 세 번째 출마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떤 이제 후보자들께서는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진보정당을 지키는 사람 이번에는 정말 전주시의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5: 네, 그렇군요. 뭐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를 묻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후보님 이전 출마 때와 비교해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왜 이번에는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저는 이제 세 번째 출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으로는 처음 출마를 한 거고 이제 처음은 국회의원, 두 번째는 도의원, 이제 지금은 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어떤 작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가 제대로 일하고 싶고 제대로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진보당, 진보정당의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동네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문제들을 부딪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뭐 힘과 실력,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뭐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이제 발로 뛰며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요.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바라는 정치 또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뽑아 놓으면 오지도 않는 정치인, 힘 있는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인보다 오히려 작은 당이지만 경력은 뭐 보잘것없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정치가 필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당선되면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당장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며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쌓여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뭐 주민분들, 시민분들 얘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시민들일 겁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바람,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8: 불편사항이라기보다도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완산동 꽃동산이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오르막을 힘들게 올라오시는 많은 외지에서 온 분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힘들게 올라왔음에도 뭐 음료라든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차량 통제를 하시는 그 분들은 많이 도로 인접에 계셨는데 막상 거기 꽃동산을 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목이 말랐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 네, 지금까지 완산동에 살면서 저희는 낙후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꽃동산 때문에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타지에서 모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비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 우리 마을에는 완산 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노후된 집들이 많고 빈 집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11: 정비 사업들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큰 동네나 뭐 큰 도로부터 들어오는 정비 사업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부터 시작하는 정비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뭐 골목, 인도, 바닥 다 포함해서 이런 작업이 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뭐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없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기 작업이라든지 뭐 정구를 간다든지 간단한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비 지원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손주아 처장, 시민들의 바람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번 시민 질문 취재 현장에 직접 동행하기도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땠습니까?
7: 네, 제가 완산동 편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직접 동행을 하면서 저기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지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꽃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관광 이제 장소로 이제 부각되면서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동네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좀 보였고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절박하게 어떠한 내 삶이 나아지게 하는, 우리 동네가 나아지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뭐 여기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완산동 꽃동산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외지인들은 물 한 모금 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지역민들의 불편함과 외부 주민들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소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러한 얘기를 또 많았고요. 또 노후된 빈집 증가와 고령화 문제, 골목길이나 골목길 정비나, 그리고 전구 같이 여기는 노령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소소하게 전구 관리 같은 이런 일상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지 요구, 이런 것들도 꽤나 자세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나온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요구는 특정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주거, 청년 문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들은 만큼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여민영 후보,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6: 아, 네. 저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답변과 정책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5: 네네.
6: 아, 네. 이제 완산동 문제를 이제 주로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완산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꽃동산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몰려오면서 참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물론 이제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활용해서 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빈집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안심마을관리소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빈집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주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마을에는 마을관리소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뭐 공구도 대여해드리고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도 직접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마을관리소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주민들의 모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5: 네, 여민영 후보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준비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 정치 전반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토론회가 온전히 성사됐다면 지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6: 네, 저는 이제 먼저 민주당 후보님들께는 현역 의원분들도 이제 계셔서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싶었고요. 지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외유성 연수 논란, 뭐 소상공인 예산을 가족 지인 업체에게 뭐 몰아준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실망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이런 시의원들의 문제가 계속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의회에서 이를 자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조국혁 신당 후보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이 지역에서 벌써 다섯 번째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거를 치러 보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뭐

0: 국정 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을 해왔고 이번에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발생된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현실을 참담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과 밀착돼서 하는 부분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은 전주시의 전체가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근데 이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러한 견제와 이제 견제 없는 다수당의 독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서로 견제 없고 간행을 굳어지게 하는 이런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감 없는 독점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교섭력이 확보돼야 되는 지점들, 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상호 공방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 미디어들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당제를 통한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여민영 후보 모시고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전주시 나 선거구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토론회이다 보니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명 저희가 밸런스 게임인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솔직한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요. 3초 안에 답해야 합니다. 준비된 그 팻말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그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1: 네. 먼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나 선거구와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구도심을 살려서 전주다움 지키기 대 젊은 사람 다시 들어오게 아파트 공급 늘리기. 자, 후보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하나, 둘, 셋. 네. 아, 구도심 살려서 전주다움 지키기. 네. 이유는 어떤 건가요?
2: 네, 먼저 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꼭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이게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네. 이제, 구도심 지역에서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도 구도심의 매력을 느끼고, 구도심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하기는 아파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뭐 구도심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온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도심을 정말 전주답게 가꾸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산 이동의 학군을 강화하자는 것과 완산동의 교육 격차 해소.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둘 중에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완산동 교육 격차 해소. 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완산동 교육 격차 해소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지방 소멸 문제나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동 주민분들 목소리 아까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빈집이 정말 많고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지금은 먼저 신경 써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진보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이제 중심을 두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화산동의 학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여기서 뭐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시죠?
1: 네.
0: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약간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론 따르기 대 지역 민원 때문에 당과 맞서기. 아마 그 시의원이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 둘, 셋. 지역 민원 때문에 당과 맞서기. 네, 이유 말씀해 주시죠.
1: 네, 제가 당과 맞서기라고 하면 또 당에서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라면 가장 중요하게 받들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뭐 주민들의 편이 되겠다, 든든한 주민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물론 당이 뭐 가지고 있는 뭐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민원 문제, 지역 정치인이라면 지역 민원 문제에 더좀 가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어떠셨어요?
1: 네,
0: 아,
1: 어렵습니다.
0: 그렇습니까? 네.
1: 네.
0: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검증 패널 함께 해주신 손지환 사무처장 어땠습니까?
2: 네, 이 토론회 자리에 이제 타 정당 후보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제 온전한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정당의 그런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정당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정말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래서 왜 우리가 지방의회를 검증을 해야 되는지, 왜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꾼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주요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이 독점하는 이제 지역 정치일수록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검증에 동참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선거방송 토론회, 특히 기초의회를 검증하는 이러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데 소중한 이제 선택의 그런 판단 지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연민영 후보도 오늘 뭐 다른 후보도 나오셨으면 점점 더 긴장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왜 시민들이 연민영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1: 네, 먼저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초의원 후보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자리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전주시의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0년 독식으로 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회를 이제는 주민분들이 좀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는 시의회 진보당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며 주민 목소리 듣는 정치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길 역시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보당 아직 시의원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진보당 시의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시의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 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0: 네, 여민영 후보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진보당 여민영 후보, 그리고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손주아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3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나 선거구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능성밖에 안 되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어 없고
1: 다 별거 없는 거잖아.